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루체노 파바로티의 음성, 크루트 헤르베르트 아들러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드시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참 지식도 많아져서 뭐 하나 이렇게 식구들한테 권해도 아유 탄수화물은 뭐 이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전쟁에 나가는 친구가 바로바로 쓰일 에너지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나 탄수화물 많아요 어딨냐 그러면은 내 몸에 많아요 아우 이래가지고 아주 힘들어졌어요. 가족들 같이 밥 먹기도 예전보다 이렇게 머리 아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드셨든 혹시 걸으셨던 아 걸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상황에 맞게 드신 그것들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큰 힘으로 발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새싹 청취자 8226 쓰는 분입니다. 할까 말까 하다 용기 내어 36년 만에 첫사랑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지금까지 서로 먼 나라에 살지만 가끔 소식 전하며 지내요. 일상 얘기, 자녀 얘기로 또 다른 재미를 누립니다. 잘 한 거겠죠? 참고로 우리는 클래식 음악 즐겨 듣는 커플이었죠. 언제나 감사하며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비엔옙스키의 전설을 청하셨습니다. 이야, 이런 경우가. 저는 용기가 없는 편이라 그리고 기억력도 없어서 첫사랑이 가물가물. 이야 대단한 용기신데요. 8226 쓰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비엔옙스키의 레전드 G단주 작품 17 아네소피 무테발렌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0853 쓰는 분의 신청곡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르노 카피송의 발렌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도이체 카머 필하모닉 브레멘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생상스 죽음의 무도 작품 40 브루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도이체 카머필하모니 브레멘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0853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 미국에서 오페라 공부한 동생이 일주일 전에 귀국했어요. 오늘 공연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데요. 한국 있는 동안 좋은 거 많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야, 오페라 공부한 동생분이면은 공연 가도 참 옆에서 마치 일타 강사처럼 쏙쏙 귀에 들어오는 해설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생분과 모처럼.

네, 아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853 그리고 앞서 들으신 비엔옙스키의 레전드 청하신 8226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벨라 켈러의 아름다운 라인강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 독일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Am schönen Rhein, Gedenke dein.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벨라 켈러의 아름다운 라인강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좀 낯선 지명이에요. 루카입니다.

1740년 볼로냐에서 활동하던 청년 자코모 푸치니가 고향에 있는 산 마르티노 성당에 오르가니스트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술의 중심지 볼로냐에서 이미 안정된 기반을 잡았지만 고향의 부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돌아가자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산 마르티노 성당에서 평생을 보냈고 그 자리는 아들이 이어받았죠. 아들 안토니오

역시 아버지가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곳에서 헌신했고요. 그 후 이 자리는 푸치니 가문 후손들에게로 쭉 대물림 됐습니다. 안토니오의 아들 도메니코를 거쳐 다시 그 아들 미켈레가 이어받았는데 미켈레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가 떠났을 때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미켈레 아들 자코모 푸치니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푸치니 가문을 존중하는 의미로 성당에서는 이 어린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정식 연주자를 뽑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코모 푸치니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오페라의 매력에 눈을 뜬 그는 고향을 떠나 밀라노로 향했고요. 교회 음악가가 아닌 오페라 작곡가로 성공했습니다. 토스카, 라보엠을 쓴 주인공 자코모 푸치니가 태어난 곳이자 푸치니 가문 음악 역사의 터전이 된 곳, 바로 이탈리아 루카였습니다. 루카는 이탈리아 중부 피사와 피렌체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9만 명 정도로 작지만 유서 깊은 도시예요. 외부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아서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이 도시를 가리켜 시인 난눈치오는 고요한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도시 중심에 자리한 산 마르티노 성당, 그런 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하듯 화려하거나 장엄하기보다 소박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푸치니 가문의 음악가들이 대대로 오르간을 연주했죠. 18세기 푸치니 가문의 음악 역사가 막 시작될 무렵 루카에는 보케리니 가문 음악가들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어요. 루이지 보케리니와 아버지 레오폴드 보케리니는 루카 궁정에서 활약했고요. 루이지 보케리니는 고향에서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했죠. 스페인으로 가서 궁정음악을 주도했습니다. 또 루카 태생으로 푸치니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음악가 알프레도 카탈라니의 가문 역시 루카의 주요 예배당인 산 프레디아노 교회 오르간 연주를 맡아왔습니다. 카탈라니 역시 푸치니처럼 오페라 작곡을 꿈꾸며 대도시로 진출했고요. 베르디의 인정을 받으면서 라 왈리를 탄생시켰죠. 각자의 꿈을 위해 고향을 떠났지만 한 번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었나 봐요. 푸치니도, 보케리니도, 또 카탈라니도 말년에는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고 세상을 떠난 후 모두 루카에 잠들었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루카였습니다. 푸치니의 고향 루카의 산피에트로 소말디 성당에 있는 푸치니가 직접 연주했던 오르간으로 리우베 타민가가 연주하는 곡을 오늘 들어보시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마농 레스코 중에서 인터메초 간주곡입니다. 파울로 페루치의 하프, 리우베 타민가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푸치니의 고향 루카에 있는 성당에서 푸치니가 직접 연주했던 그 오르간 선율이었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마농 레스코 중에서 인터메초를 리우베 타밍가가 오르간을 연주했고요. 파올라 페르치의 하프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음악 그리고 오늘은 루카라고 읽고 고향으로 들리는 그곳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6947 쓰는 분이에요. 체험학습 가는데 샌들 신고 간 우리 손주 운동화 갖다 주고 왔더니 땀이 쭉 나셨다고. 아, 덥죠. 이런 날씨에 지도하시는 선생님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빛나 유치원 어린이들 다 잘 다녀오길 바라면서 할머니가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청합니다 하셨어요. 빛나 유치원 어린이들 체험학습 잘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케리니 기타 오중주 4번 대장조 제라르 번호 448 중에서 판당고 함께합니다. 지안 자코모 피나르디의 기타 에우로파 갈란테 멤버들의 연주입니다.

루이지 부케린이 기타 5중주 4번 D장조 제라르 번호 448 중에서 판단고였습니다. 지안 지아코모 피나르디의 기타 에우로파 갈란테 멤버들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아키노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이었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아이들의 목소리로군요. 생마르크 합창단이었습니다. 영화 코러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두 곡이었어요. 기요리 영감님 그리고 기억하며 인 메모리암.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 샐러드 프리 과일 샐러드 리사 오노와 아이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아 이런 얘기는 좀 나누고 싶어. 아 이런 곡은 좀 듣고 싶어 이런 생각 드시면 보내주세요. 샵9310 문자로 사연 주시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미하일 글링카의 나를 헛되이 유혹하지 마오 미샤 마이스케첼로 파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미하일 글린카의 나를 헛되이 유혹하지 마오, 미샤 마이스케 첼로, 파벨 길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에스프레시보, 감정을 풍부하게 표정을 담아서 연주하라는 뜻의 음악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음악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지금 시작합니다.

김동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내가 시를 썼어요. 70이 바로 내일인 아내가 시를 썼다면서 불쑥 내밉니다. 다른 사람의 시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도 감정이 예쁠까 하며 감탄하던 아내가 시를 쓰다니요. 정말 뜻밖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지식, 답답의 전형인 아내는 1 더하기 1은 절대 2나 3이 될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아내의 성향을 잘 알기에 감성적인 시 구절들을 묘사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숙성된 술이 진하고 깊은 향을 풍기듯 이른의 세월을 지나면서 잘 발효시킨 마음의 따뜻함이 환한 꽃처럼 뿜어져 나오는 듯 싶습니다. 아내의 시입니다. 6월의 뜰, 박성분. 당신은 왜 차를 안 마셔? 차 애호가 남편의 볼멘 소리. 초록 눈부심에 실눈 뜨고 차 한 잔 들고 뜰로 나간다. 아, 이곳 푸르름의 물결. 싱그러운 반짝임 속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신다. 초록의 액체가 목선을 따라 파릇한 싹을 틔운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는 제가 늘 듣는 곡인데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아내도 함께 익숙하게 된 곡이에요. 이 곡을 저에게는 최고의 시인인 아내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 시인이 된 아내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시어들로 풍성하게 채워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 주변이 훨씬 환하게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신청하셨습니다. 1809년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 군대는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하고 도시 전역에 수천 발의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베토벤은 엄청난 폭격 소리를 피해 동생 카스파의 집 지하실로 급히 대피했죠. 당시 베토벤은 이미 청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 남은 청력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귀에 베개를 대고 밤새 버텨야 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협주곡 5번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완성됐어요. 베토벤은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서 흔히 사용되던 군대풍 요소들을 이 곡의 주요 음악적 소재로 활용했는데요. 팡파르를 연상케 하는 웅장한 화음, 절도 있는 행진곡 리듬, 또 트럼펫이나 팀파니 같은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군악대 특유의 박진감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당시 베토벤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던 루돌프 대공 역시 이 전쟁 여파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베토벤은 평소 자신을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지지해줬던 루돌프 대공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곡을 헌정했어요.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2악장과 3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73 황제 중에서 2악장 아다주 온 포크모소와 3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동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했는데 6월의 뜰 아내분의 시를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시 안에 절반은 남편인걸요? 그리고 아 푸르름의 물결이 그냥 초록의 액체가 목선을 따라 파릇한 싹을 틔운다고 아내분께서 표현해 주셔서 오늘 7월의 첫날인데 6월의 기억도 또 6월의 향기도 하루 더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연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 문자, 글머리, 에스프레시보 이렇게 달아서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시면 돼요. 사연 게시판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문에 꼭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8847 쓰시는 분. 거의 1년 반 만에 문자 보내요. 80일이었던 둘째 아이 벌써 20개월 됐고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가 조금 익숙해졌죠. 최근 복직한 워킹맘이라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방송 듣습니다. 좋은 음악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상쾌하게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퀘엘 136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1771년 12월 소년 모차르트는 긴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고향 잘츠부르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곡을 쓰기 시작했죠. 이탈리아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적 선율과 형식이 고스란히 담긴 곡 바로 디베르티멘토 퀘엘 136입니다. 디베르티멘토는 귀족들을 위한 사교용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뉴엣 같은 경쾌한 춤곡이 악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곡에는 춤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라는 세 개의 악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구성 어디서 많이 보셨죠? 심포니아, 즉 오늘날 교향곡 형식과 훨씬 더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곡을 잘츠부르크 심포니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모차르트도 이 곡에 딱히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친필 악보에는 제목을 비워둔 채 악기 이름만 적어뒀죠. 그런데 누군가가 악보 위에 적어놓은 디베르티멘토라는 제목이 그대로 인쇄가 돼서 악보로 출판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공식적인 제목으로 쓰이게 된 거고요.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디베르트멘토 1번 D장쪽 쾌일 작품 번호 136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수요일의 에스프레소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보시죠.

7097 쓰는 분입니다. 출근길이 정말 행복합니다. 가정음악 덕분입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해줄 음악 신청합니다. 바흐의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들려주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바흐가 바이마르 궁정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던 시기였어요. 바흐는 이웃나라 영주 크리스티안 공작의 3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요. 평소 사냥을 무척 좋아하던 공작을 위해 바흐는 총 15개 악장으로 구성된 칸타타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를 완성했습니다. 일명 사냥 칸타타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숲속의 활기찬 사냥 풍경을 가득 담아냈죠. 그리고 그중 9번째 곡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입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청아하고 맑은 소프라노의 목소리와 함께 시골의 전원 풍경을 묘사하는 두 대의 리코더가 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훌륭한 목자가 지키는 곳에서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는다는 이 가사 속에는 어진 영주의 보살핌 아래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찬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평온함을 선물하는 이 곡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 칼 미닝거가 주연한 슈투트가르트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이 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된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자 피아노 교육자였던 게니흐 네이가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케스트라가 가장 중요한 독주악기라고 생각한다. 피아노는 그 다음이다. 수많은 악기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음악을 이루는 오케스트라처럼 피아노 역시 그런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음악실 초대석을 찾아온 이 젊은 피아니스트의 연주에서도 그런 깊은 감각이 느껴집니다. 숲 전체의 향기 속에서도 나뭇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듯 풍부한 울림 속에서 하나하나의 결을 놓치지 않는 연주자. 오늘 음악실 초대석은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보다 생생하고 가깝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방송 가운데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 독일 아에르데 콩쿠르의 준우승자이자 2026 금호 라이징 스타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기대하고 있으실 연주를 먼저 청해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B플랫 장조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퀘엘 3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죠. 만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유튜브에 소나타 13번 이 아침에 너무 어울리는 선곡이고 훌륭한 연주네요. 좋은 순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아님도 모차르트 너무 좋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5250번 쓰시는 분께서는 너무너무 반가워요. 얼마 전 금난세 뮤직센터에서 직관했어요. 건반과 하나되어 모차르트, 바흐, 라벨, 슈반의 곡들을 아름답게 들려주셨었죠. 자주 나와주세요. 적어주셨습니다. 7594번 쓰시는 분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님의 모차르트가 정말 청명하고 아름답습니다. 박기훈님도 피아니스트의 손끝과 표정까지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보면서 감상하세요. 박정선님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리지만 모차르트 소나타 덕분에 마음이 동글동글해지는 것 같아요. 적어주셨어요. 많은 분들 이 아침 모차르트와 함께 행복해지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빠르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라이징 스타이자 2025 독일 아에르데 국제 콩쿠르의 준우승자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가 KBS 음악실 초대석을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지만 강력한 프로필을 먼저 소개할게요. 음악가에게 가장 반가운 칭찬은 다시 듣고 싶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 사람의 연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말이니까요.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도 다시 듣고 싶은 피아니스트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는 차세대 음악가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금호 아트홀에서 거듭 다시 부르는 피아니스트인데요. 2023년 금호 영 아티스트 콘서트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래 작년 금호 영 아티스트 오프닝 콘서트에 다시 초청됐고 지난달에는 금호 라이징 스타 시리즈 무대에도 오르며 어김없이 인상적인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맑고 투명한 음색과 깊이 있고 침착한 해석으로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온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는 지금 음악계가 가장 주목하는 라이징 스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2001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대구에서 10년을 보내며 또래 아이들처럼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일단 악기를 시작한 이후의 성장 속도는 남달랐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피아노는 어느새 그의 삶이 되었고 다시 영국으로 건너간 후에는 영국 채텀 음악학

0: 학교와 미국 커티스 음악원, 줄리아드 음악원을 거쳐 현재는 미시간 음악대학 박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단단하게 다져온 희석 엘리아스 아클린은 2025년 독일 아에르데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두 개 부문 특별상을 수상, 자신의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해 보였는데요. 지금 음악계가 강력 추천하는 2026년의 라이징 스타,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와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피아니스트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어서 오세요. 얼마 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금호 라이징 스타 콘서트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희석 씨를 소개를 했었고요. 지금 클래식 음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이기 때문에 오늘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좀 클래식 FM을 들으셨다고요?
1: 네네. 제가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랑 같이 여행하고 그럴 때 차 네.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클래식 FM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제가 올 수 있게 돼 너무 영광입니다.
0: 어린 시절도 93.1의 추억이 있는 아티스트를 만나니까도 너무나 반갑네요. 2주 전에 금호 라이징 스타 시리즈 공연을 송악리에 마치셨습니다. 관객과 평단의 큰 호평을 받은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 공연에서 선보이셨던 곡들을 오늘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방금 연주해 주신 모차르트도 그날 첫 곡으로 연주하셨다고요?
1: 네, 이번 금호 라이징 스타를 이런 곡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조금 의미 있는 그런 특별한 곡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첫 곡이 이 모차르트 소나타였습니다.
0: 네, 이 곡이 희석 아클리 씨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인가요?
1: 제가 첫 독주회를 영국에서 사실 중학교 때 했었는데 콘서트의 첫 곡이 이 모차르트 소나타 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0: 저는 오늘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 333번인데 이걸 연주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거든요. 정말 정말 아름답게 또 정말 기쁨을 전해주는 듯한 그런 희망찬 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그럼 2주 전 금호 라이징 스타 공연에서 첫 곡은 이 모차르트였고 이후 또 어떤 작품들을 연주하셨어요?
1: 제가 모차르트 소나타를 하고 나서 바흐 부조니 샤콘느라는 곡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곡도 일부 안에서 제가 과거를 보는 그런 시점에서 선택을 한 곡이었고
0: 네.
1: 이 곡도 제 음악적 전환한 그런 특별한 순간에 도움 됐었어요.
0: 그래서 그래요.
1: 네, 코로나 이제 이때쯤
0: 코로나
1: 학기
0: 때.
1: 마무리 못 하고 집에서 뭔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나눴었는데
0: 네.
1: 그때 당시 제가 많은 걸 배운 그런 곡들 중 하나였어요.
0: 네.
1: 그런 이제 1부에는 그런 과거의 의미를 더더욱 담았고 2부의 곡에는 슈만 심포니 에튀드 그리고 라발스는 조금 더 지금 요즘 최근을 생각하면서 곡들을
0: 네.
1: 구성해봤습니다.
0: 희석 아클리 씨의 삶을 음악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리사이틀이었군요. 짧은 기간 동안 금호 아트홀 무대에 세 차례나 오르셨습니다. 2023년 금호 영 아티스트 콘서트 그리고 2025년 금호 영 아티스트 오프닝 콘서트 그리고 2주 전에 있었던 금호 라이징 스타까지 이렇게 같은 무대에 계속해서 아티스트를 부른다는 것은 진짜 보고 싶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금호 아트홀이 사랑하는 젊은 연주자이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사실 이번 금호 라이징 스타도 너무 영광이지만 그 전에 금호 오프닝 콘서트 때도 했었을 때 제가

0: 독주회 그런 한국에서 독주회 기회들이 많이는 없었던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네. 항상 초청해 주시니까 너무 더더욱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1: 네. 그러게 말입니다. 또 금호 아트홀에서도 이렇게 주목하던 아티스트께서 또 아 에르데 콩쿨 준우승 하시고 또 올해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을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중학생 때 처음 연주를 하셨다면서요. 첫 독주회 때 그리고 지금 또 연주를 하고 계시고 그때와 지금 바라보는 모차르트의 이 작품이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0: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 곡을 공부했었을 때는 뭔가 구슬같이 계속 음악적인 그런 표현보다 테크닉적인 이런 면에서 깔끔하게 그런 소리를 내고 싶은 네네. 마음 그까지였는데
1: 지금 어렸을 때는 네, 중학생 때는
0: 중학교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 더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1: 네, 네. 모차르트의 소나타가 좀 오페라 아리아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네, 네. 이 처음 들었던 1악장은 참 다정한 인사 같았는데 네. 이제 3악장을 들려주실 네. 예정입니다. 3악장은 좀 더 화려해지죠.
0: 네.
1: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네.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준비해 주시고요. 희석 아클리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생애 첫 독주회에서 첫 곡으로 연주했었던 모차르트 소나타 13번 퀘엘 333번 가운데 이번엔 3악장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이 현장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괴 333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1672번 쓰시는 분께서 저번 주 화요일에 세상에 태어난 산후조리원 아가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아기 출산을 축하합니다. 아이도 모차르트도 사랑이죠. 건강하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이 귀한 생명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피아노 일기님께서는 첫 소절을 듣는 순간 무언가 반짝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음한음 정성을 들인 터치가 또르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레이노바 닉네임 쓰시는 분, 올해 교향악축제 대전시향 협연자로 나오셔서 들려주셨던 그리그 선율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희성님 말씀하셨어요. 또 분홍 닉네임 쓰시는 분은 지난 주말 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열렸던 특별한 연주회에서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님의 연주를 만났습니다. 잊지 못할 감동적인 연주, 오늘은 라디오에서 뵈니 반갑네요 등등. 아니 다들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하시면서 여러 가지 글들 남겨주셨네요. 7141번 쓰시는 분께서도 교향악축제, 금난세센터, 금호아톨까지 다 다녀왔는데 연주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등등.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1: 아, 너무 감사하네요.
0: 아, 정말 이 아름다운 모차르트를 아침에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신 분들로부터 직접 소감을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1: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 중 제일 뭐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네. 좋게 저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싶네요. 네.
0: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직접 아티스트에게

0: 무엇보다 준비성 그리고 그런 성실성 이런 게 너무 네. 확실하게 보였고 네.
1: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0: 연습을 많이 하고 주로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 하고 싶은 표현 그런 걸 준비에 되게 많이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1: 준비.
0: 네, 준비성 네. 이런 게 영국에서 제가 겪었을 때는 무엇보다 음악을 오래 즐겨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들었었고
1: 너무 중요하죠.
0: 그때 당시 너무 다양한 곡들로 레퍼토리를 최대한 많이 공부했었어요.
1: 네.
0: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무엇보다 개성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하고 싶은 말이나 개성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1: 네. 아 준비 또 다양성 거기에 개성까지 골고루 다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학습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새로운 아티스트가 되신 것 같습니다. 콩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난해 독일 ARD 콩쿨 아에르드 콩쿨에서 준우승과 함께 위촉곡 최고 해석상 그리고 뮌헨챔버 오케스트라상까지 두 개 부문 특별상도 수상하셨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콩쿨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시죠?
0: 네. 네.
1: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셨어요?
0: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제가 중결승 때 베토벤 2번 협주곡을 연주했었고
1: 네.
0: 그때 당시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랑 같이 했었는데 지휘자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소규모 약간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실내악 느낌으로 그런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 네. 있었는데 그 준결승 라운드에서는 너무 음악을 즐길 수가 있었다 보니 그때 당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런 긴장을 못 느꼈어요.
1: 그래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0: 네, 그래서 너무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정말 몰입하셔서 음악을 연주하셨었군요. 네. 네. 그러셨군요. 콩쿨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0: 제일 달라진 점은 아마 이렇게 다양한 무대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뭔가 당연히 그런 활동을 했었지만 네. 지금 더더욱 바쁜 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유럽 무대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씨를 찾고 있죠. 여러 무대에 오르셨었네요. 교향악 축제, 뭐 네. 금단세 센터, 뭐 또 금호아토르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관객들을 만나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0: 한국 관객들이 너무 음악의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항상 매번 제가 무대를 설 때마다 그런 반응도 반응이지만 그 후에 대중들이랑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너무 확실히 강하다는 게 느껴져서
1: 네.
0: 그런 점이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더 열심히 뭔가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네. 네. 한국 관객들이 뜨겁죠. 네. 또 적극적이고 그 마음을 너무 전하고 싶고 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한 점들이 많네요. 다음으로 준비된 음악은 슈만의 음악인데 이 작품도 희석 아클리 씨의 음악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 중 한 곡이라고요.
0: 네. 제가 커트스 음대 1학년 때 아직 음악적 그런 정체성을 아직 확실히 몰랐었고 그러면서 이 곡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원하는 그런 표현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코로나 때 제가 말씀했다시피 뭔가 혼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1: 네.
0: 바흐부전의 샤콘느 그리고 이 슈만 아라베스크 이 두 곡 다 다시 공부를 혼자 해봤는데 그때 당시 뭔가 많은 답을 찾은 것 같아서
1: 네.
0: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이 아라베스크가 어떤 답을 주었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0: 사실 아라베스크

0: 메인스트림이 반복이 많아요, 사실.
1: 그렇죠.
0: 그리고 개성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1: 개성으로.
0: 네.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한정적이면 그 되돌아오는 그 주제가 조금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이 곡이 너무 어렵고 그런 문제를 제가 해결책을 찾는 데 되게 오래 고민을 해왔었고
1: 네.
0: 지금은 뭔가 그런 반복하는 그런 순간에서 조금 더 다양한 음색이랑 제가 생각하는 표현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단조롭지 않게 치도록 다양하게 네. 다채롭게 표현하는데 이 아라베스크 작품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 참 좋아하시는 곡이죠.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를 위한 아라베스크 C장조 작품 18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슈만의 피아노를 위한 아라베스크 작품 18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했습니다. 김수연님께서 눈을 깜빡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납니다. 아름다운 물결. 임소희님 너무 맑고 깨끗하고 다정하고 다하네요. 김지혜님께서는 전 지난번 예술의 전당 공연에서 배웠었는데 그때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듣다 쓰러질 뻔했다고요. 앵콜곡까지도 너무나 감미로웠던 그날 떠오르고 오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재희님께서는 한국말로 섬세히 들려주시는 음악 이야기 너무 좋아요. 7594번 쓰시는 분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님의 슈만 곡들은 정말 그만의 색채가 느껴져서 참 좋아요. 독주회 때도 감탄했던 곡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색채. 음색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연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실 초대석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피아니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금호 라이징 스타이자 2025년 독일 ARD 콩쿨 준 우승자이죠. 영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후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희석 아클리 씨. 음색이 독특해요. 네. 얼마나 연구를 하셨으면 정말 같은 소리가 아닌 다양한 빛깔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싶은데 연주 준비하실 때 가장 이렇게 열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나요?
1: 우선 초반에는 더더욱 이제 테크닉적인 그런 걸 많이 집중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옛날 곡일 때는 더더욱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더 다양한 표현을 뭔가 찾는 것 같고 이 곡에 곡마다 다양한 그런 레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해석을 할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0: 네, 네. 맞아요. 진짜 이 곡은 뭐 물결 무늬도 있고 꽃 무늬도 있고 크기도 다 다르고 네. 색깔도 다 다르고 그걸 정말 섬세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까 이제 옛날 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희석 아클리 씨 인터뷰를 보다가 올드스쿨 뮤직을 좋아한다라는 글을 읽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기도 해서 좀 옛 음악과 옛 스타일 연주를 좋아하신다는 뜻인가요?
1: 네.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서 호로이츠 그리고 아팔 콜토 이런 엄청난 분들이고 라둘루프도 너무 좋아하고
0: 네.
1: 사실 옛날 스쿨이라고 좋아하는 것보다 그 피아니스트 음악가들의 뭔가 그 태도에 뭔가 되게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0: 음악가의 태도?
1: 네. 네.
0: 어떤가요? 어떤 분들이셨나요?
1: 뭔가 대중들에 너무 맞춰가야겠다라는 그런 첫 목표 그런 게 보다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선 중요시 여기는 그런 태도가 되게
0: 네.
1: 저에게는 인상 깊었고 그런 면이 그런 연주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자주 찾아가는 것 같아요.
0: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음악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만의 음악을 들려주시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희석 아클리 씨가 전하고 싶은 음악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음악을 연주할 때 저의 과거를 많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또 이 곡 그리고 이 작곡가의 그냥 백그라운드 그때 당시 어떤 걸 겪었는지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다 보니
0: 네.
1: 그런 두 가지 면을 함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네. 것 같아요.
0: 네, 그 여러 가지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한국, 미국 궁금하네요. 피아노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이제 첼로랑 피아노 전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0: 음악가이셨군요. 아버님이
1: 되게 어릴 때부터 음악이 많이 있었던 그런,
0: 그런 환경에서
1: 보니까 네. 저절로 5살 때 음악 학원을 그냥 다니게 됐어요.
0: 네. 네. 첼로는 안 해보셨고요?
1: 첼로는 어쩌다 안 하게 됐네요.
0: 아, 피아노가 네. 딱 맞았었나 봅니다. 네. 하시면서 재미있으셨어요? 딱 아, 이것은 내가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오던가요?
1: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만 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고 네. 그런 왔다 갔다가 기복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릴 네. 때부터 네. 그렇지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다행히도 버텨서 음악을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0: 네. 아,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 이쯤에서 오늘의 끝곡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곡은 어떤 음악인지 그리고 왜 골라주셨는지도 여쭤볼게요.
1: 이 곡은 트레넷의 Paris in April 이런 곡인데 제가 교향악 축제 때 앵콜로 이 곡을 했었고
0: 아하, 네.
1: 이 곡은 클래식에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 조금은 있지만 너무 몽글한 그런 음색이 너무 있어서
0: 몽글하다
1: 네. 네. 4월 조금 벗어난 지금 날씨이긴 하지만 뭔가 그런 감성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 곡을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0: 네.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피아니스트에게 몽글한 감정을 일으킨다는 이 음악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게요. 샤를 트레네가 작곡하고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가 피아노로 편곡한 4월 파리에서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샤를 트레네가 작곡하고 바이젠베르크가 피아노로 편곡한 4월 파리에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아름답네요. 김현화님께서 7월의 첫날입니다. 아이들 용돈 주는 날이라는 것 외에는 별 특별한 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섬세하고 반짝이는 희성님 연주를 들으니 소중한 하루가 된 기분이네요. 고맙습니다. 적어주셨어요. 아, 용돈 주는 날이 소중한 하루가 됐어요. 피아노 음악 하나 때문에. 지효진님, 건반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0: 느낌이네요. 아름다워라. 조창현님께서는 모범생 같은 모습, 그리고 멋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연주 스타일이 정말 멋지고 기대됩니다. 아마 그런 모습에서 많은 분들 진지함과 발전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감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정명규님께서는 몽글하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어요. 적으셨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내면에 무언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전율이 일잖아요. 최이룩님께서 몽글하다에서 느끼셨죠? 그런 단어도 아세요? 하며 웃으셨습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이석 씨.
1: 감사합니다.
0: 아니, 방송 시작 전에 저는 잘 못해요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그저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였습니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시고 정말 이 4월 파리에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 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또 잘 모르더라도 파리 하면 그냥 낭만과 예술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밤하늘이 생각났는데 밤을 좋아하시나요?
1: 네, 저는 밤에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약간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면에서 되돌아볼 수도 있고
0: 네.
1: 생각도 뭔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한국 여름밤 괜찮습니다. 요즘 여름 밤에 시원하니까
1: 지금은 괜찮죠. 네.
0: 지금 유럽은 또 너무 덥죠.
1: 네.
0: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앞으로의 공연 또 계획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1: 네, 7월 15일, 16일 하우스 콘서트에서 July Festival을 하는데 제가 또 거기에 출연할 예정이고 공연을 볼 예정이고
0: 네.
1: 그리고 7월 28일, 28일, 27일이 전주 피바체 음악제라고 실내악 위주로 하는 그런 페스티벌인데
0: 네.
1: 또 감사하게도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교수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 그런 무대를 할 예정입니다.
0: 네, 네. 7월 달에 바쁘시네요. 어떤 곡들 연주하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이거 여쭤봐도 돼요? 희석 아클리 씨는 좋아하는 작곡가가 누구인가요? 어렵죠, 이 질문.
1: 요즘은 슈만인 것 같아요.
0: 슈만?
1: 네.
0: 멋있죠. 어떤 면이 그렇게 끌려 들어갑니까?
1: 슈만에 있는 슈만이 겪었던 감정들을 보면 정말 격한 감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면으로는 거의 천국을 바라보듯 한 그런 감정도 있고

0: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
1: 네.
0: 해서 곡들의 그런 게 풍부하다 보니까
1: 네.
0: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운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더욱 계속 듣게 되고 계속 공부하게 되는 작곡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맞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 그리고 부서질 듯 연약한 성정이 정말 듣는 이를 사로잡게 하는 음악가이죠. 아,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렇게 한국말로 뭔가 인사를 드리는 순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앞으로 더더욱 한국에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다양한 곡들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다시 보고 싶은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씨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KBS 음악실에서도 종종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내일 낮 11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를 위해서 특별한 연주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근사한 생일 축하곡이나 고별용 음악일 때가 많은데요. 최근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지휘자 라하브 샤니와의 고별을 앞두고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리허설 때 연주자들이 서로 악기를 바꿔서 연주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현악기 주자가 다른 현악기를 연주하는 정도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더블 베이스 주자가 트럼펫을, 트럼펫 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요. 비올리스트가 플룻을 부는가 하면 첼로 연주자가 팀파니를 맡기도 했죠. 당연히 음도 박자도 맞지 않았지만 라하브 샤니는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이 장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애초에 지휘자와 단원들의 관계가 탄탄했기 때문에 이런 짓궂은 장난도 칠 수 있었던 거겠죠. 로테르담 필하모닉이 제법 진지하게 준비한 이 선물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였습니다. 라하브 샤니가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닉의 연주로 작곡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가을 뮌헨필로 떠나는 지휘자 라하브 샤니를 위해서 로테르담 필하모닉이 준비한 깜짝 연주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지연님께서도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빙글에 웃음 짓게 하더라고요 하셨는데요. 단원들이 이 행사에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곡을 다 듣고 아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4악장이구나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주가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중간에 나오는 클라리넷 부분을 오케스트라 단원도 아닌 행정 직원, 콘텐츠 마케터와 오케스트라 매니저가 연습해서 듀엣으로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는 겁니다. 단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참여한 특별한 송별식은 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별이라고 이렇게 꼭 슬퍼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웃음이 있는 송별식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하브 샤니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또 지휘자죠.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20년부터 맡고 있고요. 특히 그 주빈 메타가 50년간 이끌어왔던 이 악단을 이스라엘 필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태생 음악 감독이 맡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9월부터 뮌헨필로 이제 음악 감독을 맡게 되는데요. 야닉 네제 세갱의 뒤를 이어서 로테르담 필을 맡을 때가 29살이었으니까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더 주목되는 더 궁금해지는 그런 지휘자입니다. 얼마나 또 성격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봐요.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해도 될 거라는 게 서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석근님도 진행자와 청취자의 관계가 탄탄한 생생 클래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언제 한번 이렇게 역할 한번 바꾸기 해볼까요?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희님, 모두 7월에도 서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유머 한 스푼은 꼭 넣어주시고요. 하셨고요. 동민님 맛있는 거 드시나 봐요. 또 희성님은 사랑하는 아들 효준이가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학교도 못 가고 피아노도 못 치게 돼서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아유, 소독하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아플까요? 너무 아프면서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하게 느껴지신다고요? 우리 효준이의 쾌차를 위해서 조만간 듣고 싶어하는 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문자메시지 샵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처럼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들을 곡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가운데 2악장 라르고에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죠. Going Home. 체코 소년 합창단인 보니 부에리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작사, 최영섭 작곡의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그저께 이제 별세 소식 듣고 은희님께서도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요.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악장 선율에 가사를 붙인 고잉홈이었고요. 체코 소년합창단인 보니 부에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재용님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운 금강산 그립네요 하셨고 지은님도 작곡가 최영섭님을 추모하면서 듣는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동선님께서는 저는 무슨 복이 많아서 금강산을 두 번이나 가보았어요. 가을과 겨울에. 와, 좋으셨겠어요. 윤미님께서는 식사를 하면서 듣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도시락 뚜껑 닫았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하셨어요. 참 이렇게 합창이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연주곡도 좋지만. 그리고 1947번 쓰시는 분은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 비가 오네요. 오랜만에 촉촉한 비가 오니까 생크음악이 더 쫀득쫀득하게 잘 들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7월. 으라차차 힘내시라고 응원 보내드립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6월에 제대로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런지 7월이 덜 두려운데. 아,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1947번 쓰시는 분의 계신 곳에 벌써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기타 연주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조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마리오스 망고레의 Un sueño en la floresta, 숲속의 꿈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글라즈노프의 발레 음악인 레이몬다 가운데 그랑바 에스파뇰, 스페인풍의 그 화려한 군무를 뜻하는 곡인데요.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망고레의 운 수에뉴엘라 플로레스타, 숲속의 꿈이었고요.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석근님이 꼬들꼬들 잘 익은 라면 면발 느낌의 기타 트레몰로 연주. 아, 이렇게 연결되나요? 아, 그렇게 들으니까 더 좀 약간 배가 고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희님은 생클에서 나오는 곡들은 다 좋게 들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들을 때는 이 정도의 감흥은 없었는데 생클만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클 효과 오늘도 톡톡히 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따로따로 들을 때보다 이렇게 모아 들었을 때 더더더 좋은 곡들이 있죠. 생클에서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너무 좋네요. 기준님께서는 지연 씨 뭐 다른 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아, 계획한 일이 아니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어서, 네. 아, 제가 원래 팀장이었는데 이제 부장 일을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예상치 못한 일을, 네, 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역시 발레 음악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슬리핑 뷰티,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번역되죠. 그 가운데 로즈 아다지오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성인식을 축하하면서 4명의 왕자가 장미를 바치는 장면에 흐르는 곡입니다. 하프 독주를 시작해서 점차 웅장해지는 음악이 특징인데, 또 특히 여러 명의 파트너와 번갈아가면서 여주인공이 이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극악의 균형 감각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 쓰이는 곡입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상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인 슬리핑 뷰티 가운데 로즈 아다지오 였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부형님께서 조용히 듣다가 여기 분위기 뽀송뽀송해서 들어와 봅니다 하셨는데 요즘같이 습도가 높은 날씨에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뽀송뽀송하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쇼팽의 스케르추 2번 B플랫 단조 작품 31번입니다. 라파엘 오르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스케르초 2번 B플랫 단조 작품 31번이었습니다. 라파엘 오르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는데요. 대조되는 매력이 참 인상적인 곡이죠. 다정함과 대담함 그리고 뭔가 파도치는 감정의 그런 격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잘 담겨있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디비엔네의 플루트 협주곡 10번 D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입니다. 부부의 연주와 지휘네요. 마리안 헨켈의 플루트과 그 역시도 플루티스트기도 하고 또 여기에선 지휘를 맡은 안드레스 아도리안이 지휘하는 뮌헨 쉼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플루티스트이자 바순니스트이기도 했던 관악기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드비엔의 플루트 협주곡 10번 디장주 가운데 3악자 론도 알레그라토였습니다. 마리안느 헨켈의 플루트과 안드레스 아도리아니 지미아는 뮌헨 쉐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은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세계와 한 인간으로서 그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초대권 드리는데요. 서울 논현동의 플랫폼 L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는 하루키의 문학, 비문학 작품들은 물론이고 그와 오래 함께 일했던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주마루의 원화들, 또 하루키가 사랑하는 달리기, 재즈, 위스키 등과 관련된 소품들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 다섯 명이 하루키의 작품을 읽고 완성한 신작들도 공개되는데요. 이 전시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과 함께 신청글 남겨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초대권 두 매씩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이어서 들을 곡은 하루키의 태엽 감는 새에서 자주 등장했던 곡, 슈만의 숲의 전경 가운데 Vogel als Prophet, 예언하는 새입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만의 숲의 전경 가운데 Fogel Eyes Prophet 예언하는 새였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지니님께서 태엽 감는 새에서 스파게티 삶으면서 듣기 좋은 음악으로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까지 서곡이 나오는데요. 그 시간만큼 삶으면 딱 알맞은 스파게티가 된다고요. 한번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요리하면서 듣는 클래식 뭐 이런 거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에서 하면 재밌겠는데요.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신 오늘은 7월의 첫날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2분입니다.
1: 탄탄탄 클래식 생생 클래식 미나 12시 탄탄탄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자리에 누워서 잠들기까지 우린 몇 번이나 고마운 마음을 지닐까요? 또 반대로 몇 번이나 남 탓을 하며 지낼까요? 프랑스 예술가 듀오 이시노리가 만든 그림책 고마워요를 읽다 보면 자연히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나는 하루 중 몇 번이나 고마워하며 사는지 하는 질문이요. 170쪽에 달하는 이 그림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가 단 두 마디로 돼 있습니다. 고마워요 노랑, 고마워요 빨강. 이런 식으로 고맙다는 말 뒤에 고마운 대상이 뭔지를 적어둔 건데요. 이 그림책을 구성하는 색깔들인 노랑, 빨강, 파랑에 고마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군가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고마워요 알람, 고마워요 침대, 고마워요 아침 하는 식으로요.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다 보면 새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에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씻을 때 쓰는 비누와 수건, 또 우리의 몸을 감싸주는 셔츠와 바지, 아침 식사를 할 때 쓰는 숟가락과 빵, 잼, 달걀에도 고맙다는 말을 건네니까요. 그런데 이 고마워요라는 말을 따라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이게 누군가의 모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도와 목적지, 여행 가방과 신발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고마워하는 이 주인공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바깥은 겨울이고 눈도 쌓여 있습니다. 주인공은 추위 속에서 기차와 버스, 비행기 같이 자신을 먼 곳까지 데려다주는 탈 것들에 감사를 하는가 하면 잠시 머물렀다가는 기차역과 공항에도 고마워하죠. 하지만 주인공이 처음에 어디를 목적지로 삼았는진 알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도중 기상 악화로 불시착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책의 놀라운 지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려던 곳을 가지도 못하고 계획이 틀어졌음에도 고마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불시착의 원인이 된 번개에도, 지상으로 내려올 듯한 낙하산에도, 또 자신을 안전하게 받아준 나무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알 수 없는 곳에 내던져졌지만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해하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때론 정글 속 맹수들과 두려움이란 감정에도 고마워하면서요. 고마워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이 주인공이 이 모험을 잘 마무리했으리란 건 보지 않아도 알 법합니다. 마지막엔 다시 책을 구성해준 색깔들, 즉 노랑, 빨강, 파랑에 대한 감사로 이야기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스스로에게 건네는 질문 한 가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요. 나를 좌초하게 만든 암초에도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린 이 모험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겠죠.

샤미나드의 모다물,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조 비포노토의 노래와 벵트 폭스바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초록귤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책입니다. 라파엘 위르블레, 마유미 오테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프랑스 예술가 듀오 이시노리가 만든 책 고마워요를 소개해드렸어요. 우리가 만약 번개 때문에 불시착을 했다면 과연 고마워할 수 있을까요? 아,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뭔가를 탓하는 게 더 쉽잖아요. 하지만 당신 덕분이야, 나의 신발 덕분이야, 낙하산 덕분이야 이렇게 고맙다고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험한 길도 모험도 다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또 주는 책입니다. 다들 고맙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계시네요. 정현님도 오랜만에 뵙고, 한솔님은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출퇴근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길을 걸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게 참 넘어져서 생각보다 많이들 크게 다치시더라고요. 이 음악 속도에 맞춰서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주변에 좀 고마워하시면서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곡 철호님께서 청해 주셨거든요. 하이켄스의 세레나데 작품 21번입니다. 로날드 코비 지미아는 뉴런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렇게 씩씩한 이별 노래라니. 질베르 베코의 그 프랑스 원곡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않겠죠.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겠죠. 하는 가사였는데, 네. 아, 또 희망적으로, 네, 불러줬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철호님께서 청해주신 하이켄스의 세레나데 작품 21번이었고요. 로날드 코비 지휘하는 뉴 런던 오케스트라의 연주. 이어서 들은 곡은 만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작품 12번 가운데 깐소네타를 모던 만돌린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숙경님이 지인이 암에 걸려서 시리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어떤 분이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한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하셨고 윤미님도 난치병 진단을 받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하천의 푸른 잡초들에게도 고맙고 지연 씨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씩씩하게 하루를 채우는 나도 고마워 하셨는데 그러게요.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해주면 내 스스로에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챙겨서 해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수님도 두려움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보듬는다는 뜻이겠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속에서 무엇을 탐구하고 발견할지는 자신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만사에 고맙다면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을까요? 소정님께서는 이제 하루키의 팬이라서 전시회를 마음껏 즐기고 싶어서 예전 작품까지 다시 읽기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이번 주 선물 이 무라카미 하루키 전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선물 신청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꼭 사연과 또 개인정보 남겨주세요. 이번에 들을 곡은 라이네키의 플루소나타 운디네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오늘은 플루트 대신 클라리넷 연주로 들어보시죠. 폴 메이에르의 클라리넷과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라이네키의 플루소나타 운디네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폴 메이에르의 클라리넷과 에릭 리사주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운디네는 물의 요정이잖아요. 인간과의 결혼을 통해서만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설화의 바탕, 이 설화가 바탕이 된 그 소설을 읽고 바로 완성된 작품이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입니다. 아, 그래서 왜 비극적인 그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인어공주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클라리넷으로 연주된 운디네 오늘 들어봤고요. 이번에 들을 곡은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지오소 작품 28번입니다. 토마스 체트마이어가 지휘하는 파리 취임보 오케스트라 그리고 파리 취임보 오케스트라의 악장인 데보라 넴타누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레지오소 작품이 28번이었습니다. 데보라 넴타누의 바이올린과 토마스 체스트마이어가 지휘하는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창현님께서 프랑스 작곡가 연주자 오케스트라의 찐 프랑스 음악이 참 좋네요. 이셨고 지은님은 이 곡은 최영섭님께서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해 주셨던 클래식 방송의 시그널 음악이었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 듣기에 입문한 건 그 방송을 들은 덕분이었죠.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15분 정도로 짧게 방송됐었다고. 오, 그렇군요. 선영님께서는 둘째 육아 중에 집에서 유일한 친구가 생생 클래식입니다. 아이 둘 육아도 쉽지 않은데 얼마 전에 갑상선에 그 세포검사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루하루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도 음악을 듣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참 좋아요 하셨는데, 아유, 별일 없으시기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슈베르트의 곡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슈베르트의 만년에 작곡된 실내악곡이죠. 피아노 트리오 1번 B플랫 장조, 도이치 898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를 스톡홀름 아츠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 주 1번 B플랫 장조 도이치 898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였습니다. 스톡홀름 아츠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요셉 슈트라우스의 요키 폴카 작품 278번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스톨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셉 슈트라우스의 우리는 흔히 조키 폴카라고 잘 알고 있는 곡이죠. 작품 278번이었습니다. 로버트 스톨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지수님의 신청곡입니다. 개인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음색의 소프라노 김순영님과 뮤지컬 배우 박은태님의 듀엣으로 이 곡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김효근 작사 작곡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청해 주셔서 끝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준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준 명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루드빅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5번 D장조 작품 번호 28 전원을 머라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1번 B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98 트리오 모로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명현준 명음반 첫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입니다. 슈트라우스의 작품 목록을 보면 의아한 점이 협주곡이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꼭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감상하실 단악장 형태의 무를레스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무를레스케 D단조,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게리 베르티니가 주의하는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80을 넘긴 나이지만 지금도 연주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올 가을에 내한에서 슈베르트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무를레스케 D단조,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게리 베르티니가 주의하는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음반인데요. 다른 곡을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장조 도이치번호 929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피아노 트리오 1번 B플랫장조 도이치번호 898 전해드립니다. 트리오 모로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1번 B플랫 장쇼 도시번호 898 트리오 모로에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전주곡과 알레그로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찰스 라이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전주곡과 알레그로, 헬릭 슈링의 바이올린, 찰스 라이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5번 작품번호 28 전원 준비했습니다. 사랑받는 작품이죠. 소나타 작품 27과 함께 1801년에 작곡이 됩니다. 작곡 연도는 베토벤 자필악보에 분명히 적혀있지만 구상이 언제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베토벤은 작품 26에서 27까지 세 곡의 소나타에서 대단히 새롭고 대담한 시도를 하죠. 작품 27의 2에서는 격렬한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오늘 감상하실 이 소나타에서는 그런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모습은 찾기가 힘듭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온화하죠. 평화스럽고 조용한 객관적인 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립 각을 세우면서 평화스러움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교향곡 5번과 교향곡 6번의 대비 전형적인 예인데요. 이 피아노 소나타에서도 그런 점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곡은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1악장 소나타 형식, 제2악장 느린 3부 형식, 제3악장 스케르초, 제4악장 론도를 배치해서 완전히 이전의 구성으로 되돌아갑니다. 곡 전체에 편안한 정서가 흐릅니다. 이 파스토랄 전원이라는 제목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것이 아니죠. 이 함부르크의 출판업자인 크란츠가 1838년에 이 곡을 조나테 파스토랄레라고 이름 붙여서 출판하면서 제목으로 굳어집니다. 또 당시 전원적인 분위기를 지닌 음악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란츠가 상업적인 목적에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받는 그런 베토벤의 작품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D장조 작품번호 28 전원 머레이 페라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5번 D장조 작품 번호 28 전원 전악장 머레이 페라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플래시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도 있고요. 또 선곡표라는 매일 아침 7시에 정확하게 열립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또 공부하시고 음악 들으시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낯선 작곡가지만 작품 상당히 좋습니다. 요제프 미슬리베츠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F장쇼, 레일라 샤이그의 바이올린, 바첼라 블룩스가 주연하는 콜레기움 1704의 연주입니다.

요제프 미슬레베아 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부장조 레일라 샤야그의 바이올린 바슬라프 룩스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1704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모감주 나무는 골든 레인 트리, 금빛 비가 내리는 황금 비나무, 노란빛 꽃나무입니다. 7월 뜨거운 여름 햇살과 강한 빗줄기 속 가혹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뜨겁고 굳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노란빛 환한 웃음을 짓게 하는 금빛 꽃나무죠. 초록빛 잎새 위로 황금빛 꽃을 피워 여름의 깊이를 더하면서 도무지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여름날의 나무, 한여름의 풍경이 되는 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모감주 나무는 7월의 풍경이에요. 뜨겁고 궂은 날도 잘 견뎌내는 단단한 나무인데 안타깝게도 모감주 나무는 희귀종입니다. 개발과 환경 변화로 원래 살던 터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감주 나무 숲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뜨겁고 궂은 날이 많은 7월에 굳이 노란 꽃을 피우는 이유를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자연도 사람도 함께할 때 더 오래 살아남는다.

멘델스존의 합창음악 임무할대 숲에서 작품 번호 41의 1 마르부르크 바흐 합창단의 목소리로 오늘 노래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7월의 첫날인데요. 이제 날씨는 점점 더워지겠지만 이렇게 시원한 숲에서 음악 듣는 기분으로 또 더위 잘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로시니의 곡을 이어드립니다. 피렌체의 꽃파는 아가씨, 라 피올라야 피오렌티나,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카를로 베르곤찌의 노래가 참 시원하네요. 목소리 좋죠. 토스티의 말리아 매혹 들으셨습니다. 앞에서는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루시니의 피렌체의 꽃파는 아가씨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어요. 덴마크 민요 가운데서 한 곡 들어보시죠. 반드링 이 스코벤, 숲의 깊은 고요 속에서 바리돈 보 스코부스의 노래고요. 미칼라 패트리의 리코더가 함께합니다.

목장길 따라로 더 익숙하시죠? 체코 민요 스토돌레 품파 들으셨습니다. 로버트 쇼 합창단의 노래였고요. 앞에서는 미칼라 패트리의 리코더 연주가 참 인상적이네요. 덴마크 민요 숲의 깊은 고요 속에서 바리톤 보 스코부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7월의 첫날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세시베르데 우나모레, 만약 사랑을 잃는다면, 메조소프라노 캐서린 젠킨슨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빈센초 벨리니의 오페라 가운데서 두 곡 전해드리죠. 먼저 오페라 캐플릭가와 몬테규가 중에서 줄리엣의 노래입니다. 아쿠한테 볼 때, 아 얼마나 여러 번. 이 곡은 소프라노 박혜상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는 오페라 청교도 가운데서 아르투로의 아리아죠. 사랑하는 이어 그대에게 사랑을. 아떼 오카라 아모르.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합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 중에서 아르투로의 아리아 사랑하는 이여 그대에게 사랑을,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언 스덜랜드의 노래, 리처드 보닝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앞에서는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고요. 메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한 비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역시 벨리니의 오페라 캐플릭가와 몬테규가 중에서 줄리엣의 아리아 아 얼마나 여러 번,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페라 속 진지한 감정을 좀 내려놓고 한 곡 쉬어가시죠.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 스윙글 싱어스의 목소리입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왕 펠리페 4세는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사르수엘라 별궁에서 배우들을 모아놓고 연극에 노래와 춤을 곁들인 극을 즐겼다. 이렇게 펠리페 4세가 언급되고 사르수엘라 별궁의 이름에서 유래된 스페인 고유의 음악극이 사르수엘라입니다. 사르수엘라는 대사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무대 예술로 독일의 징슈필이 있고 프랑스의 오페라 코미크, 영국의 발라드 오페라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들 장르는 오페라 부파, 오페라 코미크, 징슈필, 발라드 오페라, 사르수엘라. 이 장르들은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오페라 세리아와는 달리 시민과 서민의 삶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등장인물도 왕과 귀족보다는 시민, 농민, 상인, 병사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 역시 풍자와 해학, 사랑 이야기를 즐겨 다뤘죠. 하지만 18세기에 들어 스페인의 왕위가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넘어가고 펠리페 5세가 즉위하면서 궁정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사르수엘라는 한동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프란시스코 아세노 바르비에리를 비롯한 작곡가들이 사르수엘라 부흥운동을 이끌면서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 무렵 큰 사랑을 받은 사르수엘라 가운데 하나가 아구스틴 페레스 소리아노의 작은 기타인데요. 작품의 배경은 스페인 아라곤 지방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가난한 청년 페리코와 부유한 집안의 딸 트리니가 사랑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낸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농촌 로맨스입니다. 그 가운데 페리코가 사랑하는 트리니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기타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부르는 세레나데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기타여 울려다오. 내 마음을 그녀에게 전해다오. 너도 나처럼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다오. 기타를 친구이자 사랑의 전령으로 삼아 마음을 전하는 노래. 오랫동안 스페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사르수엘라 명곡. 내 작은 기타여 노래하라. 수에나 기타리코 미오입니다.

아구스틴 페레스 소리아노의 스페인 사르수엘라 엘 기타리코 작은 기타 중에서 내 작은 기타여 노래하라 수에나 기타리코 미오 들으셨습니다. 테너 롤란도 비아손의 목소리였고요. 플라스도 도밍고가 지휘한 마드리드 커뮤니티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사르수엘라 가운데서 한 곡 더 들으실까요? 호세 세라노의 곡인데요. 사르수엘라 카네이션 중에서 에세나 리리카, 서정적 장면,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엘레스의 노래입니다.

호세 세라노의 사르수엘라 카네이션 중에서 에세나, 리리카, 서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끝음악 들려드릴 텐데요. 카탈루냐 민요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항해자 아리아나 사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카탈루냐 민요 항해자 아리안나 사발의 목소리로 오늘 끝곡 들으셨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기다리고 더 오래 기다리는 사랑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다리는 고통 중에 사랑의 의미를 더 득할 것이요. 더 먼저 상처받고 더 나중까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상처로 얼싸안는 절망 중에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고정의 시인의 더 먼저 더 오래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더 먼저 기다리고 더 먼저 상처받고도 더 오래 더 나중까지 기꺼이 아픔을 견디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이들이야말로 절망을 이기고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힘든 기다림과 상처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박정은 편곡 보리밭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일아의 해금과 박정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박정은 편곡 아리랑을 주제로 한 보리밭, 김혜라의 해금과 박정은의 피아노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고정희 시인의 더 먼저 더 오래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그 기다림에 이 시간 우리 음악이 벗이 돼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의 첫날인데요. 지금까지 올해 전반기를 잘 보냈고 또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의 풍요 여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필 편곡, 신아외기 노래 이어드립니다. 김용호의 노래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는데요. 먼저 조용배 편곡 신아웨기 노래 김홍우의 노래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차미 작곡 비겐 뒤 국악그룹 동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한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16세기 조선에 서기라는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공부하던 서당에 헐리게 되자 스승에게 이런 시를 지어보냈다고 합니다. 서당을 헐지 말고 오래 놔두어 성현을 배울 수 있게 해주소서. 이 시를 쓴 서기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당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덕이 높은 학자가 됐죠.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양반들만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천민부터 양반까지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서당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에 따라 서당을 구분하기도 했는데요. 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도 있었지만 사서 오경을 가르치고 과거시험 공부를 돕는 서당, 이름난 유학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던 서당도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부터는 부를 축적한 농민과 상공인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교육열 덕분에 서당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당이 많아지다 보니 학식을 갖춘 훈장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가난한 지식인들이 이곳저곳 떠돌면서 훈장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유진의 서당, 모든 이의 공부방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을 몇 부분 간추려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서당의 전통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에 왔던 선교사 엘라스 와그너는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스승의 집에 어느 방이나 마루, 심지어 산허리도 학교가 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생님이었다. 스승만 있으면 어디나 서당이 될 수 있었고 제자의 신분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으니 서당이야말로 열린 학교이고 모두의 공부방이었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이생강 작곡 청수 이생강의 대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정대석 작곡 연락 준비했는데요. 연락은 기뻐하고 즐거워함이라는 뜻입니다. 불교 용어로 유한적인 욕구를 초탈해서 얻은 안위와 만족의 큰 환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검은고 연구의 동부학회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정대석 작곡 기뻐하고 즐거워함이라는 뜻의 연락, 검은고 연구의 동부악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7월의 첫날 FM 풍류마을 여서 준비한 곡은 유문식 편곡 창과 관현악 화초사거리 함께 하시죠. 김수현의 노래 임평용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관현악 화초사거리 듣고 왔습니다. 김수연의 노래, 임평경이 주연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부엌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5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는 조부모와 셋이 살고 있었다. 적막한 그 집에서 그래도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조용한 활기가 진동하는 시간이 바로 끼니 때였다. 나는 그 잠깐의 활기에 이끌려 부엌 앞을 그림자처럼 서성거리곤 했다. 그윽한 어둠 속에서 나무가 타는 냄새, 바위 익어가는 냄새를 맡고 있으면 더없이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명징하고도 순수한 존재감을 느끼곤 했다. 소설가 윤대녕의 에세이 사라진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중에서 부엌 이야기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막연히 적막하고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부엌이라는 공간이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끼니 준비를 할 때 들리는 소리,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길의 모습과 열기, 그리고 나무 타는 냄새와 밥이 익어가는 냄새, 우리의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부엌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부엌은 그때와 많이 달라지긴 했겠지만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와 또 풍기는 냄새, 요리하느라 전해지는 그 열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것.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위안을 얻었고, 어른이 된 후에는 스스로 부엌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의 부엌에서는 어떤 소리, 또 어떤 온기, 어떤 냄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원수 작곡 고추장 스톤재즈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갈 수 있다면 너에게로 쭉 뻗는 국도를 따라 닿을 수만 있다면 강물처럼 끝내 닿을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저녁에 닿을 수만 있다면 백학기 시인의 국도변 풍경이라는 시 몇 구절 오늘 끝으로 나눠봐요. 국도를 따라 또 강물을 따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여름 저녁이 옵니다. 오늘 7월의 시작, 모든 길이 닿는 곳에서, 강이 닿는 그곳에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저녁이 평안하기를 기원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터키 작가, 튀르키예 작가 오르한 파묵의 소설 새로운 인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책 한 권을 읽었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소설 속 화자는 책을 읽으며 머리가 둥실 떠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책장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경험도 하지요. 그 빛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소설도 그렇고 시절도 그렇고 첫 문장,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소설의 첫 페이지를 펼칠 때 독자의 마음에는 이 소설이 어떻게 날 매혹시킬까? 끝까지 손에서 놓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멋진 세상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1년의 나머지 절반을 펼치는 우리 마음도 그럴 텐데요. 느슨하게 시작해서 촘촘한 결실을 이루는 소설처럼 7월의 첫 페이지를 좋은 예감으로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A Summer Place였습니다. 여름이면 여러 버전으로 듣게 되는 곡이죠. 오늘은 앤디 윌리엄스의 보컬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라는 1959년 영화의 주제곡이죠. 이어드린 곡 역시 영화음악이었는데요. 라라랜드 OST에서 Another Day of Sun이었습니다. 뭐 빠져나갈 구석이 하나도 없는 꽉 막힌 고가도로에서 정말 그 답답한 현장을 아주 흥겨운 무대로 바꿔놓는 영화의 첫 장면이었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기대하게 하는 기분 좋은 노래 Another Day of Sun. 물론 영화는 뭐 그렇게 기분 좋게 끝나는 영화는 아니지만 말이죠. 처음 시작은 굉장히 이렇게 햇살 좋은 한낮에 기분 좋은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이 곡 저스틴 허위츠의 곡이었고요. 영화에 출연하는 올 캐스트의 노래였습니다. 임태희 씨. 청포도 익어가는 7월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김소연 씨 유일한 벗 새음 반갑습니다. 해변에 서 있는 듯하네요.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고요. 또 김희재 씨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오늘도 힐링하러 왔습니다. 하루의 피곤을 씻어주시니까요 라고 하셨고요. 유간 씨는 새로운 인생의 첫 문장 기억해요. 강렬했거든요. 책 한 권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니 올 하반기 7월 첫날을 덕분에 의미 있게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 6시부터 기다리고 계셨다가 함께 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 내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원래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샹송이죠. 하루의 첫 행복이라는 노래 Le premier bonheur du jour. 하루의 첫 행복도 하루의 첫 슬픔도 하루의 마지막 행복도 다 당신으로 인해 느낀다고 노래하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핑크 마티니의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핑크 마티니가 The Phone Traps 뮤지컬 Sound of Music의 그 폰트랍 가족이죠. 그 폰트랍 가족이 대를 이어서 계속 그 합창단으로 중창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폰트랍과 마리아의 후손들이죠. 그 폰트랍스와 함께한 앨범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전해드리죠. 하루의 첫 행복입니다.

두 곡의 샹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본래로의 음악이었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Un parfum de fin du monde, 이 세상 끝의 향기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프랑스의 클로드 르루슈 감독의 작품이죠. 대작인데요. 1981년에 발표됐죠. 영화가 워낙에 대작이다 보니 클로드 르루슈 감독이 영화 음악을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영화음악가에게 나눠서 맡겼습니다. 그 각자의 영화음악가에 맞는 분위기로 그 이야기가 또 옴니버스식으로 이어지는 영화다 보니 각 테마에 맞는 그런 그 에피소드에 맞는 음악들을 따로따로 작곡을 해서 영화에 사용을 했죠. 이 곡은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곡이었고요. 미셸 르그랑이 직접 노래도 했습니다. 자키 워드와 함께 노래한 이 세상 끝의 향기였습니다. 그 전에는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1960년대 초 샹송 Le premier bonheur du jour, 하루의 첫 행복. 이 곡은 핑크 마티니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핑크 마티니가 The Fontraps와 함께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115번 쓰시는 분, 여기는 소나기가 세차게 내립니다. 퇴근길에 우산 없이 가는 사람이 없네요. 미리미리 준비하셨나 봐요 라고 하셨네요. 어딜까요? 그리고 HJ킴 7739님, 지금 합정역에서 한강진역 가는 길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방금 전에 우리 여의도에도 여기 굉장히 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합정역이면 가깝네요. 네, 서울에 비가 많이 오고 있군요. 여기 창이 없어서 제가 참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기푼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부모님이 항상 틀어놓던 라디오, 세음과 함께 자라온 청년입니다. 20년 가까이 지나도 부모님은 여전히 라디오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서울로 상경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고향에는 자주 내려가지 못해서 항상 곁에 있는 라디오가 더 나은 효자일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라디오의 힘을 빌려 자식 노릇 해볼까 싶습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축하를 준비해 드릴 순 없어도 퇴직 후에 성악과를 다니며 만악을 즐기시는 아버지, 어느새 졸업을 앞두셨는데 오늘 아버지 생신을 맞아 축하의 말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노래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오페라 아리아를 정하셨네요. 네, 강기푼 씨의 아버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가운데 Je crois entendre encore죠. 1막의 나들이의 아디아, 귀에 남은 그대 음성. 이 곡 테너 페르난도 델라 모라의 노래, 그리고 찰스 맥카라스가 지휘하는 웨일스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쇼르주 비제의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가 언데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오폰 뒤 덩플리스 신성한 사원에서라는 곡이었죠. 이 곡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테너 색소폰, 로버트 프리드만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귀에 남은 그대의 음성, 슈코아정통 헝코였습니다. 멕시코의 테너죠. 페르난도 델라 모라의

쨍하네요 라고 또 그렇게 달라졌네요. 또 7442번 쓰시는 분. 같은 서울이라도 이곳 성북구는 비가 아직 한 방울도 안 오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북쪽이 좀안 오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여러 곳에서 특파원님들 사연, 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네, 조금 전에 오페라 진주조계잡이의 음악들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제목이 Pearly Shells, 진주조계잡이입니다. 이 곡은 하와이 민요 진주조계잡이예요. 들으시면 아마 금방 멜로디에 아실 겁니다. 그쵸? 원래 제목은 부푸아오 에바의 조개들이라는 제목이 원제입니다. 하와이 민요 이 곡을 빌리 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walk here. Song called Favorite Flower. Can't live with them, can't live without them.
1: Hawaii 음악을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스라엘 카마카위 월레라는 하와이 출신의 가수의 목소리였어요. 체격이 정말 크죠. 정말 큰 체격의 소유자인데 그 작은 우쿨렐레 하나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 미성으로 노래하는 가수죠.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이스라엘 카마카위 월레가 노래한 빠니니 부아케아라는 노래, 하와이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진주조개잡이라는 하와이 민요를 이 곡은 이 연주로 많이 듣죠. 미국의 밴드 리더인 빌리 본이 이끄는 빌리 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523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옥수동 빵집의 그분이시네요. 네,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정하신 곡, 네, 몬도그로소의 1974 Way Home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고받은 대화를 돌아보면 거창한 논리나 깊은 철학을 담은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날씨가 참 좋다는 인사, 서먹함을 벗어나려고 나눈 이야기, 점심에 저녁에 뭘 먹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방금 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사실 스몰 토크라고 부르는 이 잡담이야말로 삶의 윤활유 같은 것이죠. 우리는 사소한 이야기, 별 의미 없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주고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스몰 토크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연결감과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지요. 잡담만 있는 것은 아닌 대화, 스몰 토크로 시작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건너가는 대화, 돌아설 때 감정의 찌꺼기가 느껴지지 않는 대화가 사람과 사람을 친밀하게 연결해 줄 겁니다. 잡담을 노래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만들 수 있지요. 이미 만들어진 곡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 The Real Group의 Alla Tolla Me Varandra가 바로 스몰 토크를 소재로 만들어진 곡이죠. The Real Group의 리더인 안데르스 에덴로스가 만든 이 곡은 가사가 스몰 토크 그 자체로 이어집니다. 안데르스 에덴로스는 이 곡을 영어권 청중을 위해 스몰 토크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다듬었는데 스웨덴어 가사가 스웨덴어 가사와 거의 같지만 몇몇 대목에선 문화 차이를 반영한 흥미로운 번역 작업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스웨덴어로 된 원곡에선 정말 오랜만이야, 벌써 10년은 된 것 같네 이렇게 말한다면 영어 버전에서는 정말 오랜만이야, 100만 년은 된 것 같아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원곡에선 잘 지내지, 언제 커피 마시자 이런 안부가 등장하는데 영어 버전에선 How's your car, your kids and wife 이런 식으로 현지화된 번역이 이루어졌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항상 뭐 그저 그렇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 10년은 된 것 같아. 정말 넌 어떻게 지냈어?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불평하진 않을래. 너는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안 좋은 일이 계속이야. 기분 좋고 따뜻한 날이야. 넌 어때? 오후에 비가 온다고 들었어. 그리고 이제 가봐야겠어.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 소식은 들었어? 말하지 마. 정말 리얼한 현실 잡담으로 이루어진 노래. The Real Group의 Alla Tolla Me Varandra. 사람들은 모두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요. 들어보시죠.

아카펠라 그룹의 장점을 잘 살린 곡이죠. 일상에서 나누는 스몰토크의 분위기, 어색한 대화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수다의 리듬 같은 것을 다섯 멤버의 목소리만으로 정교하게 묘사했고요. 아카펠라의 음악적 위트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0: 이 곡은 리얼 그룹의 공연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날의 분위기에 맞게 멘트와 리듬을 조금씩 바꾸고 관객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면서 각 공연마다 독특한 버전의 스몰 토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상의 친밀한 잡담을 음악으로 만들어낸 리얼 그룹의 유쾌한 마음에 유쾌함이 마음에 듭니다. 지나온 1년의 절반에도 이런 스몰 토크가 많았겠지만 남아있는 1년의 절반에도 이렇게 소소한 안부와 돌아서면 잊어버릴 이야기, 잠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문득 확인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7월의 첫날에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 The Real Group이 부른 Alla Tolla Me Varandra 스몰 토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표지은 씨, 리얼 그룹의 리얼한 노래군요 라고 하셨고 SYN1013님, 아 이게 원어였군요. 영어 버전으로만 들어봤는데요 하셨어요. 네, 스몰 토크라는 영어 버전으로도 전해드리고 스웨덴어 원곡으로도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스웨덴어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스웨덴 뮤지션들입니다. 켄트라는 스웨덴의 남성 4인조 팝록 밴드인데요. 1990년대부터 활동해서 스웨덴인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밴드입니다. 켄트의 스베리에라는 곡이에요. 스베리에는 스웨덴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코리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듯이 스웨덴은 영어식 표현이고요.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을 스베리에라고 하지요. 스베리에 들어보시죠.
1: 이거 뭐예요? 말하는 스토리 들어서. 3, 4.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 뮤지션 윤상의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곡이죠. 제목이 Ni volas interparoli라는 제목이에요. 에스페란토어를 제목으로 썼는데요. 19세기 말 1887년에 폴란드의 자멘호프 박사가 세계의 공통어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창안한 언어죠. 에스페란토. 하지만 실제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그 에스페란토어 제목에 에스페란토어로 내레이션이 들어가 있죠. 제목의 의미는 우린 대화하길 원한다, 소통하고 싶다 였습니다. 그 자멘호프 박사의 마음을 제목으로 그대로 옮겼죠. 이 전자사운드 위에 가야금과 또 여러 월드뮤직의 요소를 믹스해서 만든 윤상의 곡 정재일이 편곡을 했고요. 윤상의 이사라는 2002년 음반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이 곡에는 그 오래전 라디오 소리 같은 그 음원이 나오죠. 그 에스페란토어의 창시자인 자멘호프 박사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스웨덴의 밴드 켄트의 스베리에 스웨덴이라는 곡 들으셨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7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렸습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의 레게 음악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멜로디도 귀에 익지요. My Sherry Amour,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레게로 편곡해서 연주해 주었는데요. 일본의 스카 재즈 밴드 츠요시 카와카미 그리고 그의 무드메이커스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요. 자메이카의 소울, 이나데야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OST 가운데 If You Love Me 전해드렸어요.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영어로 노래했고 레게로 편곡해서 연주하고 노래했죠. 키두사이라는 키두스 1세죠. 자메이카의 레게의 거장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뮤지션들의 잼 세션이 펼쳐진 곡이었어요. 영화 자메이카의 소울 이나데야드 OST에서 If You Love Me 들으셨습니다. 김연아 씨, 작년에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어느덧 함께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 7월 1일에는 서로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뜻깊은 날을 맞게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 범 씨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며 행복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사연이네요. 네, 결혼 하기로 하신 거죠. 네,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날들만 계속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은미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출근길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어준 이 곡 신청합니다. 정미조의 7번 국도예요. 보사노바의 나희경님을 따라 정미조 선생님까지 온 듯해요. 이분 연세가 77세라는데 그건 지금 현재이죠. 목소리가 너무 고와요 라고 하시면서 가사도 적어주셨네요. 저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볼까, 저 파도를 따라 끝없이 떠나볼까, 발길이 닿는 곳 바람이 부는 대로. 아침 저녁 바람이 좋은 이 계절 꼭 세음에서 듣고 싶습니다. 특히 정년 퇴임하신 유튜브 청취자 반디님을 위해서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음성도 또 곡도 가사도 참 아름다운 보사노바 곡이죠. 정미조가 노래하는 7번 곡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보사노바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타이드라는 곡이었어요. 그가 작곡하고 기타와 피아노, 전자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론 카터의 베이스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미조의 7번 국도라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 불렀을 당시에 67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송민희 씨께서 청하셨어요. 시부모님의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이탈리아인으로 오래전에 결혼하셨지만 가톨릭 법에 따라 성당에서 결혼을 못하셨는데 이제는 성당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돼서 7월 3일 금요일에 식을 진행하신답니다. 신부 입장곡은 I know sometimes a man is wrong 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니 너무 좋아서 새음 가족과 함께 듣고 싶어요. 또 제가 멋진 곡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안드레아와 신시아를 위해서 멋진 곡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리고 안드레아 에 신시아 Congratulazioni per il vostro matrimonio 라고 멘트를 해주시면 먼 곳 베네치아에서 다들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룩셈부르크에서 송민희 드림이라고 하셨어요. 네, 시부모님의 결혼 축하 참 새로운 사연인데요. 그렇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진 곡을 선곡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탈리아의 사랑 노래를 신나는 곡 한 곡 또 발라드 한 곡 이렇게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하신 곡 데이빗 번의 I know sometimes a man is wrong 먼저 들어보시죠.

비보 벨레이, 나는 그녀를 위해 삽니다 였어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지오르지아가 함께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띠아모, 너를 사랑해 였죠. 움베르토 토치의 빅 히트곡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다 따라 부릅니다. 결혼식장 피로연에서 특히 하객들이 모두 함께 부를 정도로 인기곡이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데이비드 번의 I know sometimes a man is wrong 이었고요. 류호엽 씨, 이번 주 시험 보는 중학생입니다 하셨네요. 시험 공부하는 동안 많이 외로웠는데 라디오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언제나 친구처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씨, 어머니께서 듣고 계실 것 같아 사연 남깁니다. 어머니는 8년 전 남동생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직장도 그만두시고 남동생의 손발이 되어주셨죠. 이제 여유가 생겨 다시 일을 구하려고 하니 그새 흘러버린 시간으로 이력서 열람조차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낙담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존재 자체로 제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김민경 씨 어머님도 지금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청하신 곡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사는 일은 오래 달리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삶이 오래 달리기가 아니라 이어 달리기 같다 생각합니다. 육상 경기의 계주처럼 바통을 주고받으며 이어 달리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통을 이어받는 순간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통을 제대로 주고받지 않으면 종목 자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빨리 달리는 훈련만큼이나 바통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주고받는 훈련을 강도 높게 한다죠. 뒤돌아보며 받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는 동료가 내 손에 바통을 안전하게 건네줄 것을 믿으며 스퍼트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패스를 완벽한 타이밍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바통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믿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육상대회에서 한 계주팀이 바통을 떨어뜨렸지만 다시 주워 힘껏 달려 우승한 적이 있었죠. 중요한 건 바통을 안전하게 넘겨주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설령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다시 주워 힘껏 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계주 경기를 보며 느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지만 또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7월의 첫날은 문득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6월이 넘겨준 바통을 받는 거죠. 지나온 시간이 바통을 좀 거칠게 건네주는 바람에 손에서 미끄러졌거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워 달리면 되니까요. 우리가 달려야 할 트랙은 아직 남았고 이어 달리기는 말 그대로 이어서 계속 달려가면 되는 것이니 지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준 어른들이 있고 그 어른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바통을 넘겨주셨던 그 앞세대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바통을 넘겨받을 때 우리에게 함께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통을 쥐었던 자리에 남은 온기죠. 시간은 냉정한 금속의 막대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꼭 쥐고 온 나무 막대의 온기로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애쓰며 달려온 주자가 건네준 바통을 잘 받아서 내 속도대로 잘 이어가는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이어 달리기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편안한 나만의 속도로 지치지 않고 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이어달리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OST에서 마크 아이샴의 오리지널 스코어 Haunted by Waters, A River Runs Through It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뮤지션 후버트 폰 고이즌의 곡입니다. Herr Stassnit, 시간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들리지 않나요?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6월 2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아라벨라 슈타인바허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조르다노 벨

베를린 캄피가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작년 6월 공연은 지금 현재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조르다노 벨링캄피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로시니와 모차르트, 베토벤의 곡들이 연주되는데 먼저 첫 곡으로 로시니의 신데렐라 서곡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1817년에 초연된 로시니의 오페라 신데렐라를 위해서 작곡된 서곡인데요. 로시니 특유의 경쾌함과 또 섬세한 목관악기 그리고 희극적인 스타일이 돋보입니다. 조르다노 벨링캄피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조아키노 로시니의 신데렐라 서곡 들으시겠습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신데렐라 서곡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조르다노 벨링캄피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6월 2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펼쳐진 공연 실황 듣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다음 곡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입니다. 독일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아라벨라 슈타인바허가 이 곡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는데 이제 감상하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도 참 그 바이올린 특유의 서정적인 면과 노래하는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사막장에서 터키풍의 음악이 나타나기 때문에 터키 협주곡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터키 스타일의 음악이라는 것은 타악기가 많이 나오는 행진곡풍의 음악을 뜻합니다. 물론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에는 타악기가 편성되어 있진 않지만 사막장에 현악기들이 마치 그 타악기처럼 연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터키라고 부르죠. 자, 그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헬 219 일명 터키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론도 템포 디 메뉴에토 들으시겠습니다. 아라벨라 슈타인바허의 바이올린 연주 조르다노 멜링카피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헬 219 일명 터키 전 3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아라벨라 슈타인바허 그리고 조르다노 벨링캄피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한 아라벨라 슈타인바허는 일본인 성악가와 독일인 피아니스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뮌헨 태생이고 독일인이긴 하지만 명상의 전통에 익숙한 동양적인 배경을 살려낸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해온 연주자입니다. 요가와 명상을 즐겨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가와 명상이 슈타인바허의 바이올린 연주에는 그 안정감을 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고 합니다. 슈타인바허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지난 2004년에 23살의 나이로 파리에서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과 함께한 공연 덕분인데요. 그 당시 대타로 출연을 해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해내면서 명성을 얻었고 그 이후 수많은 연주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 좋은 음반들도 많은데 에코 클래식상을 비롯한 음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라벨라 슈타인바허는 오늘 듣고 계신 작년 6월 26일 오클랜드 공연에서 모차르트를 연주한 후에 크라이슬러의 곡을 앙콜로 연주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레시타티보와 스케르초 카프리스 들으시겠습니다. 아라벨라 슈타인바허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레시타티브와 스케르초 카프리스를 들으셨습니다. 아라벨라 슈타인바허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6월 2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음악감독 조르다노 벨링캄피가 이끌고 있는데요. 벨링캄피는 오케스트라를 통솔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균형 잡힌 작품 해석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최장기 음악감독으로 재임하고 있는데 교향곡뿐만 아니라 또 오페라 해석에도 매우 뛰어나고 교향곡을 연주할 때는 음악적인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지휘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 후반부에 교향곡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곡으로 손꼽히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지휘하는데요. 연주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2악장 안단테 콘모토,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트리오, 4악장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조르다노 멜링캄피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전악장을 조르다노 벨링캄피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작년 6월 2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아라벨라 슈타인바허의 바이올린 연주, 샤를 듀투아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아라벨라 슈타인바허의 바이올린 연주, 샤를 뒤투아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모든 숨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쉬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결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숨쉬기가 얼마나 대수롭고 놀라우며 멋진 일인가를 느낄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적에도 이와 같아요. 배고프다며 허겁지겁 수자질을 하기에 바쁘다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최종규의 우리말 동시사전 중 일부분인데요. 한참 쉴 새 없이 회사 동료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허겁지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닫고 나왔는데 뭘 먹었는지 또 음식의 맛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게 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허겁지겁 수저질하기에 바빠서 밥이 코로 귀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가끔은 천천히 밥알 하나하나를 세듯 맛을 느끼면서 입으로 먹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오늘 점심 그리고 오늘 저녁은 어떤 음식을 누구와 함께 드셨나요? 정다운 가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남파곡 사랑입니다. 소프라노 남덕우의 노래입니다.

테너 박세원의 노래였습니다. 허윤석 씨 조두남곡 산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이은상 씨 홍남파곡 사랑이었는데요. 소프라노 남덕우의 노래였습니다. 이육사 씨 나운영곡 청포도 메조소프라노 정은서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차길진 씨 임준희 곡 무지개 테너 이영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두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이육사 시 나운영 곡 청포도, 메저 소프라노 정은서의 노래로, 차길진 시 임준희 곡 무지개, 테너 이영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수미 시 이민정 곡 여름 냇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여성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야자수들도 높은 남프랑스 한적한 해변가 도로. 배낭을 맨 두 남녀가 NICE, 니스라고 쓴 커다란 종이를 들었다. 목적지 니스까지 지나가는 자동차를 얻어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거다. 한참 만에 지붕 없는 멋진 오픈카 한 대가 다가섰다. 그런데 하필 영국에서 온 관광객이 보는 오픈카였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고 나이스 하고는 땡큐 하고 가버린다. 시시한 우스개의 얘기 같은데 오래전에 국제광고제에서 입상한 광고다. 외국에 나가서도 자신만의 언어나 고정관념을 고집하는 것을 풍자하는 공익 유머 광고였다. 광고야 어떻든 남프랑스의 니스 같은 곳도 가고 싶고 새로운 시간들을 향해서 나이스라고도 외치고픈 7월이다.

힘든 인생 2026년의 절반을 넘어서 7월의 첫날에 도착한 정말 장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비긴 어게인과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 그 중에서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의 멜로디를 믹스한 음악이었습니다. 또 피아노 가이스의 연주로 7월의 첫날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새로운 7월에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늘 열려 있습니다. 임양실 씨, 꾸준히 오늘을 소비하니 내일이 되어 어느새 한 해 반이 지났네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큰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7월 다시 시작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방과 음악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 살다 보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쪽으로 모험을 할 때 실패 속에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거나 오히려 큰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 실패에 가깝다는 건 누군가 하지 않은 그런 길의 첫 발자국을 떼는 일이고 전미인담의 영역을 탐험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응원하겠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정수란 씨, 마음이 무너졌던 2025년 끝을 당밤과 함께 2026년을 시작하면서 무너진 마음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반년의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원래 무너진 건물을 세우게 될 때 그냥 복원이 아니라 확장도 하고 또 층도 높아지고 자재도 더 튼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새싹이십니다. 핸드폰 뒷번호 4218번. 잔잔한 라디오가 듣고 싶어서 주파수 맞추다가 편안해서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라디오 채널 중에서 가장 잔잔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자주 오시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잔잔한 라디오를 좋아하신다면 말이죠. 저희 대한민국 라디오 채널 중에서 말도 제일 적고 음악은 아주 많습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작품 7 중에서 3악장 론도 라 캄파넬라입니다. 데이빗 가렛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입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2단추 작품 3회 6 사라장의 바이올린 샤를 아브라모비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파가니니의 음악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추의 3악장이었습니다. 다비드 가레스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 주가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저희 뭐 이제 상당히 청취율 조사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설 연휴에 함께했던 특집입니다. 오색의 클래식에 물들다 음악들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타 채널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를 홍보할 때 저희는 여러분께 이전 청취율 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색의 클래식에 물들다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관악 그리고 아다지오 음악들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사랑을 받는 악기별,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 모아서 집중 감상하는 시간 준비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때 정말 좋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8주년 특집 방송 기다리셨던 분들처럼 또 이번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청취율 조사 기간 뭐 저희 마음은 편합니다만 혹시라도 뭐 전화가 간다면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번호 940 라두루프와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추 도이치번호 940 라두루프와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듀오였습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1번 작품 46 중에서 아니트라의 춤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의 모음곡 1번 작품 46 중에서 아니트라의 춤이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지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작품 70일 중에 사탕 요정의 춤이었습니다. 세면 비슈코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로널드 빈지의 엘리자베스 세레나데입니다. 로널드 코비 지휘하는 뉴 런던 오케스트라입니다.

로널드 빈지의 엘리자베스 세레나데, 로널드 코빗이 위하는 뉴 런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켓

리처드 도킨스는 이전에 펴낸 책 이기적 유전자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유전자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책 내용은 한편으론 엄청난 반발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반발에 대해서 도킨스는 무지개를 풀며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외국의 어느 출판인은 내 첫 책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서 받은 그 냉혹하고 암울한 메시지 때문에 심란해서 사흘 동안 밤잠을 설쳤다고 털어놨다. 어떻게 그러고도 아침을 맞이할 수 있냐고 물어오는 이도 있었다. 먼 나라에서 편지를 보낸 어떤 선생님은 학생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 그 책의 인생을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울먹였다고 한다. 그러나 도킨스는 자신이야말로 그 빗나간 비난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고도 썼습니다. 그러니 무지개를 풀며 해선 그 빗나간 비난과 오해를 풀고 싶다고 썼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도킨스가 강조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할 때 이기적은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비난할 때 쓰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만 한다는 의미의 이기적과 다르다. 유전자의 이기성이 곧 인간 행동의 이기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거기서의 이기적은 오히려 늘 보다 우월한 상황이나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유전자 자체의 적극적인 자기 발전의 의미에 더 가깝다. 그러면서 도킨스는 이렇게 오해받을 줄 알았으면 책 제목을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불멸의 유전자라고 할 걸 그랬다고 했죠. 무엇보다 그는 오해를 푸는 결론인 듯 이렇게 썼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실제로는 개인의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 유전자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무지개를 풀며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음악은 일본 NHK 다큐 경이로운 소우주 인체의 음악 진 유전자라는 곡이었는데요.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었습니다. 김효진 씨께서 상엽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엽님은 책 한 권을 다 읽고 다른 책을 읽으시나요? 여러 권을 기분 날 때마다 조금씩 읽으시나요?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답을 해드리면 책마다 다릅니다. 만화는 동시에 여러 권을 볼 때가 많고 에세이는 마음에 드는 제목의 글들만 일단 읽고 책장에 넣어놓고 손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꺼내봅니다. 그리고 시집은 목차부터 정말 끝까지 한 번을 정독을 하고 이후에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서 읽습니다. 또 다른 책들은 한 권 다 읽고 보통 다음 권으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주디 OST 중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디 갈란드의 연기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우리의 영원한 브리짓 존스 르네 젤위거의 노래로 오버 더 레인보우 보내드리겠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영화 미션 테마곡이었죠. 이탈리아 색소포니스트 페데리코 몬텔치, 러시아 여성 피아니스트 바시니아 솔만, 콘스탄틴 오벨리안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실내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멘델스존의 핑거레 동굴 비단조 작품 26입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맨델스존의 핑거의 동굴 비단추 작품 26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오페라와 오페레타 음악 준비했는데요. 먼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편지의 이중창입니다.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게수아베 제프레토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와 에디트 마티스 칼 부엠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에서 입술은 침묵하고 리펜 슈바이겐, 테너 니콜라이 게타, 소프라노 아날리제 로텐베르거 함께했고요. 윌리 마테스가 지휘하는 독일 뮌헨 교향악단의 전신입니다. 그라운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 A 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30부 에릭 루의 피아노입니다.

1974년도 기욤 아폴리네르의 소설 1만 1천 번의 채찍질, 이 소설을 영화한 프랑스 영화 사운드 트랙 중에서 플로랑스와 나탈리, 프랑스 영화음악가 미셸 콜롬비에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에릭 류가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 A플랫 장조였습니다. 한국계 캐나다 작곡가입니다. 클로드 최이의 피아노 협주곡 2번 회상 보내드립니다. 클로드 최의 피아노와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 기간에 여러분들과 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5일간 이전 설 연휴에 함께 했었던 오색의 클래식에 물들다 이 특집 음악들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관악 그리고 아다지오 음악들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사랑을 받는 악기별,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을 모아서 집중 감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꾸몄었는데요. 그때의 어떤 감동들을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때 설 특집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때 세우셨던 어떤 계획들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간단하게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끝곡 제롬 컨의 The Way You Look Tonight입니다. 예우드 맨유인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제롬 콘의 The Way You Look Tonight, 예우디 메뉴인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7월을 여는 7월의 첫날에 함께한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모감주 나무는 골든 레인 트리, 금빛 비가 내리는 황금 비나무, 노란빛 꽃나무입니다. 7월 뜨거운 여름 햇살과 강한 빗줄기 속 가혹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뜨겁고 굳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노란빛 환한 웃음을 짓게 하는 금빛 꽃나무죠. 초록빛 잎새 위로 황금빛 꽃을 피워 여름의 깊이를 더하면서 도무지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여름날의 나무, 한여름의 풍경이 되는 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모감주 나무는 7월의 풍경이에요. 뜨겁고 궂은 날도 잘 견뎌내는 단단한 나무인데 안타깝게도 모감주 나무는 희귀종입니다. 개발과 환경 변화로 원래 살던 터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감주 나무 숲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뜨겁고 궂은 날이 많은 7월에 굳이 노란 꽃을 피우는 이유를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자연도 사람도 함께할 때 더 오래 살아남는다.

멘델스존의 합창음악 임무할대 숲에서 작품 번호 41의 1 마르부르크 바흐 합창단의 목소리로 오늘 노래 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7월의 첫날인데요. 이제 날씨는 점점 더워지겠지만 이렇게 시원한 숲에서 음악 듣는 기분으로 또 더위 잘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로시니의 곡을 이어드립니다. 피렌체의 꽃파는 아가씨, 라 피올라이아 피오렌티나,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카를로 베르곤찌의 노래가 참 시원하네요. 목소리 좋죠. 토스티의 말리아 매혹 들으셨습니다. 앞에서는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루시니의 피렌체의 꽃파는 아가씨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어요. 덴마크 민요 가운데서 한 곡 들어보시죠. 반드링 이 스코벤, 숲의 깊은 고요 속에서 바리돈 보 스코부스의 노래고요. 미칼라 패트리의 리코더가 함께합니다.

Light was her hand, and lightly held in mind.

목장길 따라로 더 익숙하시죠? 체코 민요 스토돌레 품파 들으셨습니다. 로버트 쇼 합창단의 노래였고요. 앞에서는 미칼라 패트리의 리코더 연주가 참 인상적이네요. 덴마크 민요 숲의 깊은 고요 속에서 바리톤 보 스코부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7월의 첫날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세시베르데 우나모레, 만약 사랑을 잃는다면, 메조소프라노 캐서린 젠킨슨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빈센초 벨리니의 오페라 가운데서 두 곡 전해드리죠. 먼저 오페라 캐플릭가와 몬테규가 중에서 줄리엣의 노래입니다. 아쿠한테 볼 때, 아 얼마나 여러 번. 이 곡은 소프라노 박혜상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는 오페라 청교도 가운데서 아르투로의 아리아죠. 사랑하는 이어 그대에게 사랑을. 아떼 오카라 아모르.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합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 중에서 아르투로의 아리아 사랑하는 이여 그대에게 사랑을,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언 스덜랜드의 노래, 리처드 보닝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앞에서는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고요. 메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한 비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역시 벨리니의 오페라 캐플리카와 몬테규가 중에서 줄리엣의 아리아 아 얼마나 여러 번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페라 속 진지한 감정을 좀 내려놓고 한 곡 쉬어가시죠.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 스윙글 싱어스의 목소리입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왕 펠리페 4세는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사르수엘라 별궁에서 배우들을 모아놓고 연극에 노래와 춤을 곁들인 극을 즐겼다. 이렇게 펠리페 4세가 언급되고 사르수엘라 별궁의 이름에서 유래된 스페인 고유의 음악극이 사르수엘라입니다. 사르수엘라는 대사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무대 예술로 독일의 징슈필이 있고 프랑스의 오페라 코미크, 영국의 발라드 오페라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들 장르는 오페라 부파, 오페라 코미크, 징슈필, 발라드 오페라, 사르수엘라. 이 장르들은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오페라 세리아와는 달리 시민과 서민의 삶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등장인물도 왕과 귀족보다는 시민, 농민, 상인, 병사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 역시 풍자와 해악, 사랑 이야기를 즐겨 다뤘죠. 하지만 18세기에 들어 스페인의 왕위가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넘어가고 펠리페 5세가 즉위하면서 공정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사르수엘라는 한동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프란시스코 아세노 바르비에리를 비롯한 작곡가들이 사르수엘라 부흥운동을 이끌면서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 무렵 큰 사랑을 받은 사르수엘라 가운데 하나가 아구스틴 페레스 소리아노의 작은 기타인데요. 작품의 배경은 스페인 아라곤 지방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가난한 청년 페리코와 부유한 집안의 딸 트리니가 사랑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낸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농촌 로맨스입니다. 그 가운데 페리코가 사랑하는 트리니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기타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부르는 세레나데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기타여 울려다오. 내 마음을 그녀에게 전해다오. 너도 나처럼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다오. 기타를 친구이자 사랑의 전령으로 삼아 마음을 전하는 노래. 오랫동안 스페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사르수엘라 명곡. 내 작은 기타여 노래하라. 수에나 기타리코미오입니다.

아고스틴 페레스 소리아노의 스페인 사르수엘라 엘 기타리코 작은 기타 중에서 내 작은 기타여 노래하라 수에나 기타리코 미오 들으셨습니다. 테너 롤란도 비아손의 목소리였고요. 플라스도 도밍고가 지휘한 마드리드 커뮤니티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사르수엘라 가운데서 한 곡 더 들으실까요? 호세 세라노의 곡인데요. 사르수엘라 카네이션 중에서 에세나 리리카, 서정적 장면,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엘레

호세 세라노의 사르수엘라 카네이션 중에서 에세나, 리리카, 서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끝음악 들려드릴 텐데요. 카탈루냐 민요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항해자 아리안나 사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카탈루냐 민요 항해자 아리안나 사발의 목소리로 오늘 끝곡 들으셨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터키 작가, 튀르키예 작가 오르한 파묵의 소설 새로운 인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책 한 권을 읽었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소설 속 화자는 책을 읽으며 머리가 둥실 떠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책장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경험도 하지요. 그 빛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소설도 그렇고 시절도 그렇고 첫 문장,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소설의 첫 페이지를 펼칠 때 독자의 마음에는 이 소설이 어떻게 날 매혹시킬까? 끝까지 손에서 놓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멋진 세상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1년의 나머지 절반을 펼치는 우리 마음도 그럴 텐데요. 느슨하게 시작해서 촘촘한 결실을 이루는 소설처럼 7월의 첫 페이지를 좋은 예감으로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A Summer Place였습니다. 여름이면 여러 버전으로 듣게 되는 곡이죠. 오늘은 앤디 윌리엄스의 보컬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라는 1959년 영화의 주제곡이죠. 이어드린 곡 역시 영화음악이었는데요. 라라랜드 OST에서 Another Day of Sun이었습니다. 뭐 빠져나갈 구석이 하나도 없는 꽉 막힌 고가도로에서 정말 그 답답한 현장을 아주 흥겨운 무대로 바꿔놓는 영화의 첫 장면이었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기대하게 하는 기분 좋은 노래 Another Day of Sun. 물론 영화는 뭐 그렇게 기분 좋게 끝나는 영화는 아니지만 말이죠. 처음 시작은 굉장히 이렇게 햇살 좋은 한낮에 기분 좋은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이 곡 저스틴 허위츠의 곡이었고요. 영화에 출연하는 올 캐스트의 노래였습니다. 임태희 씨. 청포도 익어가는 7월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김소연 씨 유일한 벗 새음 반갑습니다. 해변에 서 있는 듯하네요.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고요. 또 김희재 씨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오늘도 힐링하러 왔습니다. 하루의 피곤을 씻어주시니까요 라고 하셨고요. 유간 씨는 새로운 인생의 첫 문장 기억해요. 강렬했거든요. 책 한 권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니. 올 하반기 7월 첫날을 덕분에 의미 있게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 6시부터 기다리고 계셨다가 함께 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 내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원래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샹송이죠. 하루의 첫 행복이라는 노래 Le premier bonheur du jour. 하루의 첫 행복도 하루의 첫 슬픔도 하루의 마지막 행복도 다 당신으로 인해 느낀다고 노래하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핑크 마티니의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핑크 마티니가 The Phone Traps 뮤지컬 Sound of Music의 그 폰트랍 가족이죠. 그 폰트랍 가족이 대를 이어서 계속 그 합창단으로 중창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폰트랍과 마리아의 후손들이죠. 그 폰트랍스와 함께한 앨범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전해드리죠. 하루의 첫 행복입니다.

두 곡의 샹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본래로의 음악이었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Un parfum de fin du monde, 이 세상 끝의 향기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프랑스의 클로드 르루슈 감독의 작품이죠. 대작인데요. 1981년에 발표됐죠. 영화가 워낙에 대작이다 보니 클로드 르루슈 감독이 영화 음악을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영화음악가에게 나눠서 맡겼습니다. 그 각자의 영화음악가에 맞는 분위기로 그 이야기가 또 옴니버스식으로 이어지는 영화다 보니 각 테마에 맞는 그런 그 에피소드에 맞는 음악들을 따로따로 작곡을 해서 영화에 사용을 했죠. 이 곡은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곡이었고요. 미셸 르그랑이 직접 노래도 했습니다. 자키 워드와 함께 노래한 이 세상 끝의 향기였습니다. 그 전에는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1960년대 초 샹송 Le premier bonheur du jour, 하루의 첫 행복. 이 곡은 핑크 마티니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핑크 마티니가 The Fontraps와 함께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115번 쓰시는 분, 여기는 소나기가 세차게 내립니다. 퇴근길에 우산 없이 가는 사람이 없네요. 미리미리 준비하셨나 봐요 라고 하셨네요. 어딜까요? 그리고 HJ킴 7739님, 지금 합정역에서 한강진역 가는 길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방금 전에 우리 여의도에도 여기 굉장히 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합정역이면 가깝네요. 네, 서울에 비가 많이 오고 있군요. 여기 창이 없어서 제가 참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기푼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부모님이 항상 틀어놓던 라디오, 세음과 함께 자라온 청년입니다. 20년 가까이 지나도 부모님은 여전히 라디오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서울로 상경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고향에는 자주 내려가지 못해서 항상 곁에 있는 라디오가 더 나은 효자일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라디오의 힘을 빌려 자식 노릇 해볼까 싶습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축하를 준비해 드릴 순 없어도 퇴직 후에 성악과를 다니며 만학을 즐기시는 아버지, 어느새 졸업을 앞두셨는데 오늘 아버지 생신을 맞아 축하의 말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노래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오페라 아리아를 정하셨네요. 네, 강기푼 씨의 아버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가운데 Je crois entendre encore, 일막의 나들이의 아디아, 귀에 남은 그대 음성, 이 곡 테너 페르난도 델라 모라의 노래, 그리고 찰스 맥커라스가 지휘하는 웨일스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쇼르주 비제의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가운데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Au fond du temple saint, 신성한 사원에서 라는 곡이었죠. 이 곡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Grover Washington Jr.의 테너 색소폰, Robert Friedman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귀에 남은 그대의 음성, Je crois entendre encore 였습니다. 멕시코의 테너죠. 페르난도 델라 모라의 목소리, 찰스 맥카라스가 지휘한 웨일스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계세요. 9472번 쓰시는 분, 일산 특파원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저도 퇴근길 엄청난 소나기를 맞으며 가고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최진옥 씨, 여의도 회사 앞에서 비 때문에 발이 묶였었는데 서울숲 집 앞에 오니 쨍하네요. 라고 또 그렇게 달라졌네요. 또 7442번 쓰시는 분, 같은 서울이라도 이곳 성북구는 비가 아직 한 방울도 안 오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북쪽이 좀 안 오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여러 곳에서 특파원님들 사연 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네, 조금 전에 오페라 진주조개잡이의 음악들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제목이 Pearly Shells, 진주조개잡이입니다. 이 곡은 하와이 민요 진주조개잡이예요. 들으시면 아마 금방 멜로디에 아실 겁니다. 그렇죠? 원래 제목은 부푸아오 에바, 에바의 조개들이라는 제목이 원제입니다. 하와이 민요 이 곡을 빌리 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하와이 음악을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스라엘 까마카위 월레라는 하와이 출신의 가수의 목소리였어요. 체격의 소유자인데 그 작은 우쿨렐레 하나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 미성으로 노래하는 가수죠.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이스라엘 카마카위 월레가 노래한 빠니니 부아케아라는 노래, 하와이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진주조개잡이라는 하와이 민요를 이 곡은 이 연주로 많이 듣죠. 미국의 밴드 리더인 빌리 본이 이끄는 빌리 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523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옥수동 빵집의 그분이시네요. 네,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정하신 곡, 네, 몬도그로소의 1974 웨이홈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고받은 대화를 돌아보면 거창한 논리나 깊은 철학을 담은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날씨가 참 좋다는 인사, 서먹함을 벗어나려고 나눈 이야기, 점심에 저녁에 뭘 먹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방금 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사실 스몰 토크라고 부르는 이 잡담이야말로 삶의 윤활유 같은 것이죠. 우리는 사소한 이야기, 별 의미 없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주고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스몰 토크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연결감과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지요. 잡담만 있는 것은 아닌 대화, 스몰 토크로 시작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건너가는 대화, 돌아설 때 감정의 찌꺼기가 느껴지지 않는 대화가 사람과 사람을 친밀하게 연결해 줄 겁니다. 잡담을 노래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만들 수 있지요. 이미 만들어진 곡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 The Real Group의 Alla Tolan Me Varandra가 바로 스몰 토크를 소재로 만들어진 곡이죠. The Real Group의 리더인 안데르스 에덴로스가 만든 이 곡은 가사가 스몰 토크 그 자체로 이어집니다. 안데르스 에덴로스는 이 곡을 영어권 청중을 위해 스몰 토크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다듬었는데 스웨덴어 가사가 스웨덴어 가사와 거의 같지만 몇몇 대목에선 문화 차이를 반영한 흥미로운 번역 작업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스웨덴어로 된 원곡에선 정말 오랜만이야, 벌써 10년은 된 것 같네 이렇게 말한다면 영어 버전에서는 정말 오랜만이야, 100만 년은 된 것 같아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원곡에선 잘 지내지, 언제 커피 마시자 이런 안부가 등장하는데 영어 버전에선 How's your car, your kids and wife 이런 식으로 현지화된 번역이 이루어졌지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항상 뭐 그저 그렇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 10년은 된 것 같아. 정말 넌 어떻게 지냈어?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불평하진 않을래. 너는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안 좋은 일이 계속이야. 기분 좋고 따뜻한 날이야. 넌 어때? 오후에 비가 온다고 들었어. 그리고 이제 가봐야겠어.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 소식은 들었어? 말하지 마. 정말 리얼한 현실 잡담으로 이루어진 노래. The Real Group의 Alla Tolla Me Varandra. 사람들은 모두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요. 들어보시죠.

0: 아카펠라 그룹의 장점을 잘 살린 곡이죠. 일상에서 나누는 스몰토크의 분위기, 어색한 대화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수다의 리듬 같은 것을 다섯 멤버의 목소리만으로 정교하게 묘사했고요. 아카펠라의 음악적 위트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리얼 그룹의 공연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날의 분위기에 맞게 멘트와 리듬을 조금씩 바꾸고 관객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면서 각 공연마다 독특한 버전의 스몰 토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상의 친밀한 잡담을 음악으로 만들어낸 리얼 그룹의 유쾌한 마음에 유쾌함이 마음에 듭니다. 지나온 1년의 절반에도 이런 스몰 토크가 많았겠지만 남아있는 1년의 절반에도 이렇게 소소한 안부와 돌아서면 잊어버릴 이야기, 잠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문득 확인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7월의 첫날에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 The Real Group이 부른 Alla Tolla Me Varandra 스몰 토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표지은 씨, 리얼 그룹의 리얼한 노래군요 라고 하셨고 SYN1013님, 아 이게 원어였군요. 영어 버전으로만 들어봤는데요 하셨어요. 네, 스몰 토크라는 영어 버전으로도 전해드리고 스웨덴어 원곡으로도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스웨덴어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스웨덴 뮤지션들입니다. 켄트라는 스웨덴의 남성 4인조 팝록 밴드인데요. 1990년대부터 활동해서 스웨덴인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밴드입니다. 켄트의 스베리에라는 곡이에요. 스베리에는 스웨덴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코리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듯이 스웨덴은 영어식 표현이고요.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을 스베리에라고 하지요. 스베리에 들어보시죠.
1: 이거 뭐예요? 뭐라 했어?
2: 3, 4.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 뮤지션 윤상의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곡이죠. 제목이 Ni volas interparoli라는 제목이에요. 에스페란토어를 제목으로 썼는데요. 19세기 말 1887년에 폴란드의 자멘호프 박사가 세계의 공통어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창안한 언어죠. 에스페란토. 하지만 실제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그 에스페란토어 제목에 에스페란토어로 내레이션이 들어가 있죠. 제목의 의미는 우린 대화하길 원한다, 소통하고 싶다 였습니다. 그 자멘호프 박사의 마음을 제목으로 그대로 옮겼죠. 이 전자사운드 위에 가야금과 또 여러 월드뮤직의 요소를 믹스해서 만든 윤상의 곡, 정재일이 편곡을 했고요. 윤상의 이사라는 2002년 음반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이 곡에는 그 오래전 라디오 소리 같은 그 음원이 나오죠. 그 에스페란토어의 창시자인 자멘호프 박사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스웨덴의 밴드 켄트의 스베리에 스웨덴이라는 곡 들으셨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7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의 레게 음악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멜로디도 귀에 익지요. My Sherry Amu,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레게로 편곡해서 연주해 주었는데요. 일본의 스카 재즈 밴드 츠요시 카와카미 그리고 그의 무드메이커스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요. 자메이카의 소울, 이나데야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OST 가운데 If You Love Me 전해드렸어요.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영어로 노래했고 레게로 편곡해서 연주하고 노래했죠. 키두사이라는 키두스 1세죠. 자메이카의 레게의 거장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뮤지션들의 잼 세션이 펼쳐진 곡이었어요. 영화 자메이카의 소울 이나데야드 OST에서 If You Love Me 들으셨습니다. 김연아 씨, 작년에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너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 범 씨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사연이네요. 네, 결혼 하기로 하신 거죠. 네,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날들만 계속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은미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출근길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어준 이 곡 신청합니다. 정미조의 7번 국도예요. 보사노바의 나희경님을 따라 정미조 선생님까지 온 듯해요. 이분 연세가 77세라는데 그건 지금 현재이죠. 목소리가 너무 고와요 라고 하시면서 가사도 적어주셨네요. 저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볼까, 저 파도를 따라 끝없이 떠나볼까, 발길이 닿는 곳 바람이 부는 대로. 아침 저녁 바람이 좋은 이 계절 꼭 세우면서 듣고 싶습니다. 특히 정년 퇴임하신 유튜브 청취자 반디님을 위해서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음성도 또 곡도 가사도 참 아름다운 보사노바 곡이죠. 정미조가 노래하는 7번 곡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보사노바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타이드라는 곡이었어요. 그가 작곡하고 기타와 피아노, 전자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론 카터의 베이스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미조의 7번 국도라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 불렀을 당시에 67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송민희 씨께서 청하셨어요. 시부모님의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이탈리아인으로 오래전에 결혼하셨지만 가톨릭 법에 따라 성당에서 결혼을 못하셨는데 이제는 성당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돼서 7월 3일 금요일에 식을 진행하신답니다. 신부 입장곡은 I know sometimes a man is wrong 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니 너무 좋아서 새음 가족과 함께 듣고 싶어요. 또 제가 멋진 곡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안드레아와 신시아를 위해서 멋진 곡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리고 안드레아 에 신시아 Congratulazioni per il vostro matrimonio 라고 멘트를

해주시면 먼 곳 베네치아에서 다들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룩셈부르크에서 송민희 드림이라고 하셨어요. 네. 시부모님의 결혼 축하. 참 새로운 사연인데요. 그쵸?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진 곡을 선곡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탈리아의 사랑 노래를 신나는 곡 한 곡 또 발라드 한 곡 이렇게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하신 곡 데이빗 번의 I know sometimes a man is wrong 먼저 들어보시죠.

비보 벨레이, 나는 그녀를 위해 삽니다 였어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지오르지아가 함께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띠아모, 너를 사랑해 였죠. 움베르토 토치의 빅 히트곡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다 따라 부릅니다. 결혼식장 피로연에서 특히 하객들이 모두 함께 부를 정도로 인기곡이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데이비드 번의 I know sometimes a man is wrong 이었고요. 류호엽 씨, 이번 주 시험 보는 중학생입니다 하셨네요. 시험 공부하는 동안 많이 외로웠는데 라디오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언제나 친구처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씨, 어머니께서 듣고 계실 것 같아 사연 남깁니다. 어머니는 8년 전 남동생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직장도 그만두시고 남동생의 손발이 되어주셨죠. 이제 여유가 생겨 다시 일을 구하려고 하니 그새 흘러버린 시간으로 이력서 열람조차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낙담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존재 자체로 제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김민경 씨 어머님도 지금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청하신 곡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사는 일은 오래 달리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삶이 오래 달리기가 아니라 이어 달리기 같다 생각합니다. 육상 경기의 계주처럼 바통을 주고받으며 이어 달리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통을 이어받는 순간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통을 제대로 주고받지 않으면 종목 자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빨리 달리는 훈련만큼이나 바통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주고받는 훈련을 강도 높게 한다죠. 뒤돌아보며 받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는 동료가 내 손에 바통을 안전하게 건네줄 것을 믿으며 스퍼트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패스를 완벽한 타이밍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바통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믿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육상대회에서 한 계주팀이 바통을 떨어뜨렸지만 다시 주워 힘껏 달려 우승한 적이 있었죠. 중요한 건 바통을 안전하게 넘겨주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설령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다시 주워 힘껏 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계주 경기를 보며 느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지만 또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7월의 첫날은 문득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6월이 넘겨준 바통을 받는 거죠. 지나온 시간이 바통을 좀 거칠게 건네주는 바람에 손에서 미끄러졌거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워 달리면 되니까요. 우리가 달려야 할 트랙은 아직 남았고 이어 달리기는 말 그대로 이어서 계속 달려가면 되는 것이니 지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준 어른들이 있고 그 어른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바통을 넘겨주셨던 그 앞세대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바통을 넘겨받을 때 우리에게 함께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통을 쥐었던 자리에 남은 온기죠. 시간은 냉정한 금속의 막대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꼭 쥐고 온 나무 막대의 온기로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애쓰며 달려온 주자가 건네준 바통을 잘 받아서 내 속도대로 잘 이어가는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이어 달리기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편안한 나만의 속도로 지치지 않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이어달리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OST에서 마크 아이샴의 오리지널 스코어 Haunted by Waters, A River Runs Through It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뮤지션 후버트 폰 고이즌의 곡입니다. Herz das nicht. 시간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들리지 않나요?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군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군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준비했는데 루드빅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5번 D장조 작품 번호 28 전원을 머라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1번 B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98 트리오 모로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명현주명곡반 첫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입니다. 슈트라우스의 작품 목록을 보면 의아한 점이 협주곡이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꼭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감상하실 단악장 형태의 무를레스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무를레스케 D단조,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게리 베르티니가 주의하는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80을 넘긴 나이지만 지금도 연주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올 가을에 내한에서 슈베르트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무를레스케 D단조,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게리 베르티니가 주의하는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음반인데요. 다른 곡을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장조 도이치번호 929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피아노 트리오 1번 B플랫장조 도이치번호 898 전해드립니다. 트리오 모로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1번 B플랫 장쇼 도시번호 898 트리오 모로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선을 집중 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5번 작품 번호 28 전원 준비했습니다. 사랑받는 작품이죠. 소나타 작품 27과 함께 1801년에 작곡이 됩니다. 작곡 연도는 베토벤 자필악보에 분명히 적혀 있지만 구상이 언제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베토벤은 작품 26에서 27까지 세 곡의 소나타에서 대단히 새롭고 대담한 시도를 하죠. 작품 27의 2에서는 격렬한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오늘 감상하실 이 소나타에서는 그런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모습은 찾기가 힘듭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온화하죠. 평화스럽고 조용한 객관적인 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평화스러움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교향곡 5번과 교향곡 6번의 대비 전형적인 예인데요. 이 피아노 소나타에서도 그런 점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곡은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1악장 소나타 형식, 제2악장 느린 3부 형식, 제3악장 스케르초, 제4악장 론도를 배치해서 완전히 이전의 구성으로 되돌아갑니다. 곡 전체에 편안한 정서가 흐릅니다. 이 파스토랄 전원이라는 제목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것이 아니죠. 이 함부르크의 출판업자인 크란츠가 1838년에 이 곡을 조나테 파스토랄레라고 이름 붙여서 출판하면서 제목으로 굳어집니다. 또 당시 전원적인 분위기를 지닌 음악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란츠가 상업적인 목적에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받는 그런 베토벤의 작품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D장조 작품 번호 28 전원 머레이 페라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5번 D장조 작품 번호 28 전원 전악장 머레이 페라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도 있고요. 또 선곡표라는 매일 아침 7시에 정확하게 열립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또 공부하시고 음악 들으시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낯선 작곡가지만 작품 상당히 좋습니다. 요제프 미슬리베츠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F장쇼, 레일라 샤이그의 바이올린, 바첼라 블룩스가 주연하는 콜레기움 1704의 연주입니다.

요제프 미슬레비아 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부장초 레일라 샤야그의 바이올린 바슬라프 룩스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1704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익숙한 길을 걷습니다. 정해진 일정 속에서 어제와 다를 것 없이 쳇바퀴 돌듯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다르죠. 길에 늘어선 차들, 마주치는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머리 위 하늘까지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익숙함 속엔 언제나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간도 오늘만의 특별함을 담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람은 봉봉, 그림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바람은 봉봉. 그림의 연주와 노래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은 늘 불어오지만 매번 다른 결을 가지고 우리 곁을 스쳐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세상의 모습도 그렇겠죠.

새벽에 작은 집에 앉았노라니 느릿한 향 연기 고개 들어 산을 보니 울타리 걷어버리고 싶어라. 매출하기 날개로 붕새와 다투기는 이미 어렵고 무딘 발굽으로 천리마와 달리기 늘 부끄러워라. 하늘의 운행은 오늘이 어제와 같건만 만물의 형태는 지금이 예전과 다르구나. 만곡이나 되는 이 시름 누가 풀어주랴. 한가한 가운데 씻어낼 것은 오직 시에 붙일 뿐. 조선시대 이황의 시, 조송강의 시에 차운하여 화답하다였습니다. 조송강은 조사수의 다른 이름으로 지금의 장관직에 해당하는 판서를 지낸 벼슬아치입니다. 이황이 가난해서 의복이 없을 때 겉옷 한 벌을 내어준 일화가 전합니다. 이황은 어느 날 새벽에 앉아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조사수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시로 전했던 건데요. 끊임없이 변하는 만물과 달리 자신만 늘 그대로인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곡이나 되는 시름,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의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풀어낼까 생각하다가 지금처럼 오직 시를 적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제일인 것 같다고 답장한 겁니다. 이상규 작곡 아침의 서고, 억영준의 대금, 유숙경의 철가야금, 이승욱의 아쟁 연주입니다.

아침의 풍경을 그린 선율이었죠. 아침에서 곡 어경준의 대금과 유숙경의 철가야금, 이승욱의 아쟁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곡의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남창가곡 평주 중거 인심은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평조 중거 인심은 김경배의 목소리로 담백한 가곡 한 자락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선율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산조, 유대복류 가야금 입체산조, 이민영, 김민영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성에 있는 박연폭포는 금강산 구룡폭포, 설악산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로도 꼽히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연폭포 흘러가는 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든다. 범사정은 박연폭포 근처에 있는 정자 이름으로 뜰 범자에 뗏목 사자를 씁니다. 정자가 마치 안개가 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월백, 설백, 천지백하니 산심 야심이 객수심 이로구나. 조선시대의 김삿가수로 불린 김병현이 금강산에 구경 갔다가 공허스님을 만나 지은 한시를 인용한 사설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달을 보고 번갈아가면서 시고를 주고받았는데 스님이 달과 눈, 천지가 모두 희다고 했더니 김삿갓은 산과 밤, 나그네의 시름이 깊다고 대답한 내용입니다. 민요 박연폭포엔 반복되는 후렴구로 에헤야 좋고 좋다, 어러럼마 디어라 내 사랑아 란 말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박연폭포가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나 양인의 정만 못하리라.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건곤이 불로 월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백년이로다. 범사정에 앉아서 한 잔을 기울이니 단풍든 수목도 박연의 정취로다. 천지는 늙지 않고 달도 영원하니 정막한 강산에서 백년을 산 사람이 범사정의 멋진 풍경 속에서 박연폭포의 정취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럼 민요 박연폭포를 경기 소리그룹 앵비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민요 박연 폭포, 경기 소리 그룹 앵비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나니 가나노, 박효진 작사 작곡, 가야금 연주와 노래까지 함께합니다.

나니 가나노, 박효진의 가요금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별다를 게 없는 일상이라 작은 변화에 오히려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알아채지 못했을 뿐 오늘도 수많은 설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곡 Take 5, 김단비의 해금과 장유진의 생황, 여러분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바흐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인데요. 오늘은 호른의 음색으로 감상하시죠. 체코 태생으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호른 수석으로도 활동한 라덱 바보락의 연주고요. 함께하는 피아노 연주에는 얀 페트르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코랄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으로 목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라데 바보락의 호른 연주로 들으셨고요. 함께한 피아니스트는 얀 페테르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조 리용 번호 500의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빠르기 지시 없는 3악장까지 세르지오 아졸리니의 바순 연주로 들어보시고요. 함께하는 단체는 라우라 수아베 크레모나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순이 협주곡 B플랫 장조, 리용번호 502, 123 전악장, 세르지오 아졸리니의 바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라우라 수아베 크레모나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요한 크리스티안 슈카르트의 넉대 트래블 리코더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입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비바체, 알레그로까지 전악장이고요. 리코더 연주자 단 라우린, 시에라 리코더 4중주단과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전해드립니다.

18세기 독일 작곡가 요한 크리스티안 슈크하르트의 넉대의 트래블 리코더와 바소 콘테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시레나 리코더 4중주단, 리코더 연주자 단 라우링과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2일 목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핸델의 곡 듣겠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1막에서 알미레나가 사랑하는 리날도를 그리워하며 정원에서 부르는 노래 지저귀는 새들아 함께 감상하시죠.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의 음성이고요. 함께하는 연주단체는 막심 에밀리아니 체프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노래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에서 일막에 나오는 지저귀는 새들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막심 에밀라니 최프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오보다모레와 현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쥐장초 텔레만 작품 번호 51의 G3입니다. 소아베, 알레그로, 아다지오, 비바체 전악장이고요. 오보 다모레 독주엔 루이즈 바운가르트, 함께하는 단체는 미하일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라 스타지오네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텔레만의 오보다모레와 현,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G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1의 G3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오보다모레 독주의 루이제 바운가르트, 함께한 연주단체는 미하일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라 스타지오네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지롤라모 프레스코발디의 오르간 곡으로 마칩니다. 플랑드르 선율에 기반한 카프리치오소, 베르나르드 포크룰의 연주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지롤라모 프레스코발디의 프랑드르 선율에 기반한 카프리치오소, 베르나르드 포크룰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끝곡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 자주 듣는 말은 손목과 팔에 힘을 빼세요. 노래를 배울 때 선생님이 자주 하는 조언은 목에 힘을 빼고 어깨가 올라가는지 보세요. 수영 배울 때도 에스프레소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을 넣는 라떼아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기. 잘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클수록 몸엔 힘이 들어가고 긴장은 커지고 손엔 땀이 흐릅니다. 그럴 때 시인이자 노동운동가 박노해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긴장하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무거워지는 법. 그러니 먼저 힘을 빼라.

슈베르트 교향곡 4번 도이치번호 417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한 드레스덴 슈타시 카펠레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긴장하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무거워지는 법. 그러니 먼저 힘을 빼라. 시인이자 노동운동가 박노해의 말입니다. 긴장, 한자로 오그라들긴 팽팽할 장, 현악기의 줄이나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돌아서 7월의 둘째 날입니다. 긴장은 내려놓고 힘은 빼고 가볍고 유연한 몸과 마음으로 남은 반년 걸어 7월 2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리에땅 무언의 로망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쇼팽 피아노 소나타 3번 이런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연주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 입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 작품 번호 90번 중에서 서곡 듣겠습니다. 안드레스 오르주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 작품 번호 90번 중에서 서곡이었습니다. 안드레스 오르조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앙리비의 땅, 세계의 무언의 로망스, 작품 번호 7번 중에서 2번 절망, 네제스부아, 이어서 그리고라시 디니쿠의 오라스타카토, 두 곡 모두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올렉 마이슨베르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올렉 마이센베르그의 피아노 연주로 앞서서 앙리 비에땅 세계 무언의 로망스 작품 번호 7번 중에서 2번 절망 데제스푸아 지금 들으신 곡은 그리고라 슈티니쿠의 오라 스타카토였습니다. 오라풍의 스타카토라는 뜻이겠습니다. 오라는 루마니아 민속춤의 한 종류입니다. 예, 그리고라 슈티니쿠가 루마니아 작곡가입니다. 월간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리그의 홀베르크 시대로부터 준비했습니다. 북유럽 문학의 아버지 극작가 루드비히 홀베르크는 1684년 당시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왕국의 베르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음악사에서 바흐와 헨델이 활동하던 바로크 시대에 해당합니다.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는 홀베르크 탄생 200주년이던 1884년 그를 기념하는 모음곡을 썼습니다. 바로크 시대 최고 인기였던 춤 모음곡 형식을 따라서 고르고 고른 5개의 춤곡 악장을 엮은 모음곡 홀베르크 시대로부터입니다. 첫 번째 곡 힘차게 상승하는 전주곡부터 두 번째 곡 삼박자의 우아한 궁정춤 사라방드 세 번째 곡 경쾌한 춤이 짝을 이룬 가보트와 뮤제트 네 번째 곡 느리고 선율적인 아리아에 이어서 다섯 번째 빠른 민속춤 리고동이 곡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1884년 12월 3일 초연되던 때에는 지금의 익숙한 모습과는 달리 피아노 독주로 연주가 됐습니다. 그것도 작곡가 그리그가 직접 무대에서 연주했는데 이날 초연이 좋은 반응을 얻자 그리그는 이것을 현악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편곡했습니다. 이후에 바이올린 1과 2,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로 구성된 현악 오케스트라 편곡 원주가 원곡인 것처럼 유명해졌죠.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홀베르크 시대로부터 작품 번호 40번 전곡 다 듣습니다. 프렐루디움, 사라방드, 가보트와 뮤제트, 아리아, 리고동으로 이어집니다. 크리스티안 일레 하틀란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홀베르그 시대로부터 작품으로 40번 전곡 다 들었습니다. 프렐루디움 전주곡부터 리고동까지 크리스티안 일레 하틀란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이 1884년 12월 3일 초연됐을 때의 그 버전 피아노 독주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제시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4악장 송어의 주제와 변주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이 곡의 연주 순간, 그 연주자의 이름들을 저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외 연주자, 전설적인 연주자 등등 모두 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이분입니다.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도이치번호 667 중에서 4악장 가곡 송어의 주제와 변주였습니다. 클리포드 커진의 피아노와 빈 8중주단 멤버들 중에서 4명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 휴대전화번호 8553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4악장을 들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1분입니다.

시민이자 노동운동가 박노해가 말했습니다. 긴장하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무거워지는 법. 그러니 먼저 힘을 빼라. 7월 2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새들은 이렇게 울었나 봅니다.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13번, 헨델 작품으로 295, 뻐꾸기와 꾀꼬리 중에서 1악장 라르게토, 2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리처드 이가의 오르간과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 61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크루트 마즈오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 61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의 수석 어디에 앉습니까? 휴대전화 1815 쓰는 청취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위계질서가 확실합니다. 이곳에서 자리는 곧 연차이자 직급이면서 연봉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모든 파트엔 이들을 대표하는 수석 단원이 있는데 수석을 찾고 싶다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휘자와 가장 가까운 맨 앞줄 객석 쪽에 앉은 사람, 그리고 곡 중간에 나오는 독주를 맡는 사람입니다. 먼저 악단을 대표하는 악장, 즉 콘서트 마스터는 제1바이올린 파티의 맨 앞줄이자 지휘자 왼쪽 앞에 자리합니다. 악장은 전체 현악 파티의 활 쓰는 법, 이 보잉을 결정하고 지휘자와 소통하면서 연주를 이끕니다. 제1바이올린 수석은 악장의 옆자리에 앉아서 악장을 보조합니다.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수석 역시 맨 앞줄에 앉는데 그땐 객석에 가까운 바깥쪽 자리가 수석주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대 왼쪽에선 맨 앞줄 왼쪽, 무대 오른쪽에선 맨 앞줄 오른쪽이 됩니다.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볼 때의 왼쪽과 오른쪽 기준입니다. 무대 중앙의 목관악기 파트는 악기끼리 쌍을 이루어 연주할 때가 많습니다. 대개 나란히 옆에 앉은 플룻과 오보에, 클라리넷과 바순 주자들이 각 파트의 수석입니다. 금관악기에선 목관 쪽에 가까운 호른 주자가 수석이고 바로 옆에 나란히 앉은 트럼펫과 트롬본 주자가 각각 수석입니다. 이들은 관악 파트의 호흡을 결정하고 곡 중간에 나오는 까다로운 독주 부분을 멋지게 소화합니다. 타악기 파트의 경우엔 팀파니만 전담하는 팀파니 수석이 타악기 전체 수석을 겸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악단에서 수석과 부수석, 평단원 같은